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소설 작사 강춘 작곡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아리랑 인생.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장호 가수가 부른 노을빛 속의 어머니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1: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2: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0: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 무엇일까요?
0: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3: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오다 가수가 부릅니다. 삶의 향기.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미글 종노래입니다. 추억 속의 그녀.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국가문물국이 2025년 전국 박물관 사업 발전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박물관은 7,188곳이며 무료 개방 비율은 91%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4만 5천 개의 전시회가 열렸고 58만 3천 회의 교육활동이 진행됐으며 관람객 수는 연인수로 15억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1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110여 건의 문물 해외 전시와 240여 건의 해외 문물 국내 전시가 개최됐으며 이는 사대수 20여 개 국가와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 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 조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화초대석 순서에서는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일권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오늘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석인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가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를 건설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와 요구를 명확히 제기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특히 신시대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구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파트너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내용이 갈수록 풍부해졌으며 주변에 입각하고 1대1로를 포괄하며 세계를 지향하는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이 초보적으로 구축됐습니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 대양주,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에 있는 26개의 나라, 지역과 1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무역 규모가 가장 크며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자유무역구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의 내용을 볼 때 상품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구 동반자와의 상품 관세 수준이 대폭 낮아졌고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한 약속을 리행하는 기초에서 협정에 따라 서비스업이 개방하는 부분이 더욱 많아졌으며 기존 약속 부문의 개방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자유무역구의 규정과 의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유익한 시도를 하였는데 단판 분야의 범위를 경쟁 정책, 전자상거래, 환경보호 등 면에까지 확대하여 규제 단판과 규제 협력을 전방위적이고 다각도로 추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구 건설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는 데서 영활성과 구체성을 함께 고려하고 협력의 모델을 혁신하여 협력 파트너의 지원을 얻었고 개방과 포용, 균형과 호혜 등 협력 리념을 제기하여 협력 파트너의 인정을 얻었습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이며 대외 개방은 중국 발전의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려면 대외 개방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국제 순환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적인 원동력과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 요구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제 고표준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정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정부 조달 등 시장 접근 분야의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 분야에서 환경을 포함한 여러 방면의 변경 후속 조치를 확장해야 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여 자유무역구 건설의 범위 확대, 질적 향상, 효율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의 연동적인 효과를 강화하고 무역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체제개혁을 더욱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끊임없이 보완되도록 추진하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불러일으켜 중국이 시대의 발걸음을 성큼 따라잡도록 했습니다.

애혁개방은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체계적인 장애가 있고 중점 분야의 개혁에 적지 않은 난관이 존재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고 고표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을 심층적으로 접목시키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한 인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혁, 발전, 혁신에 대한 수준 높은 대외개방에 강대한 견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에 강대한 동력을 제공하는 데 유리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경제무역관리체제의 개혁과 보완을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바입니다. 최근 연간 지역경제일체화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자유무역 배치가 활기차게 발전하면서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체가 국제경제무역규칙의 재구성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고수준의 자유무역구가 국제경제협력과 경쟁의 중요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고 국제경제무역규칙의 제정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 글로벌화 발전과 국제경제무역규칙 재구성에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그것을 선도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국제무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위 확대, 질적 향상, 효율 향상 등 네 가지 면에서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하고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며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데 기재적 보장을 제공해 국내의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제와 국내의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잘 복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노래 꽃피는 조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2회 심수 국제문화산업박람교육회와 심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문박회는 처음으로 APEC 경제체 전시구역을 신설했으며 총 6,312개 참가기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12만 점 이상의 우수 문화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문화산업의 디지털 지능화 전환과 신품질 생산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우수 문화산업 자원을 집결한 이번 문박회는 문화산업의 고품질 발전 성과를 집중 전시하고 있습니다. 심수 국제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메인 전시장은 3개의 종합관과 5개의 전문관 등 총 8개의 대형 전시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종합관은 문화산업종합관 ABC관으로 전문관은 패션아트관, 글로벌문화무역관, 문화전승혁신관, 광동향항오문 광역도시권 문화산업혁신관, 문화과학기술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전시관 내에는 34개의 세부 전문 전시구역이 마련됐으며 약 300개의 전시업체가 첫 공개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APEC 경제체 전시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관

관광 발전 성과에 중점을 두고 특산품과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상품, 지역특색 음식 등을 집중 전시해 아태지역 문화교류협력의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박회에는 65개 국가와 지역, 310개 해외 전시업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이 중 45개 국가와 지역에 148개 기업이 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명하 회족자치구 지질국과 중국 지질대학 전문가팀이 명하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규모가 가장 큰 룡강류 공룡 발자국 화석군, 륙반산 백련자 발자국군을 연구 발표했습니다. 륙반산 지역의 롱덕현에 있는 한 650평방미터 규모의 가파른 암벽에는 1억 1천만 년 전에 공룡 발자국 245개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중 연속된 발자국은 117개이며 나머지 124개는 고립된 발자국으로 흩어져 분포하여 최소 9개의 이동 경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서북부 지역의 전기 백악기 룡강류 공룡의 다양성과 행동습성, 고생태 환경 연구에 귀중한 실물 증거를 제공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천전부가 지도하고 연변 인민출판사가 주최한 정률성 년보 출간식이 일전에 제3기 동북도서거래박람회에서 열렸습니다. 정률성은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의 작곡가이며 군가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번에 출간된 정률성 년보는 시간과 주요 시간을 축으로 삼아 정률성의 학창시절, 성장과정, 혁명사업, 음악창작활동은 물론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와 예술적인 성취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를 입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철저한 고증과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서사에 무게감을 더한 이 책은 정률성 생애에 대한 체계적인 년대기적 연구와 더불어 출판 분야의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사료적 학술적 가치는 물론 교육적 문화적 가치까지 겸비해 음악사와 당사, 지역 역사 연구를 위한 권위 있는 참교 자료로 될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교양과 홍색문화 전승, 민족문화 부흥을 위한 경전적인 독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보호중심의 2026년 제1기 무형문화유산 공개 수업이 정식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공익성 무료 강좌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현장은 학습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개강 첫날 해금과 가야금, 농악장단, 전통무용 등 수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수강생들은 여러 반급에서 해당 항목의 전승자로부터 기초기법과 자세, 박자 등 조선족 전통예술의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이번 수업은 7월까지 진행되며 체계적인 무료 교육을 통해 조선족 전통음악과 무용 지식을 보급하고 잠재적인 전승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이 문화적인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교육으로 전승하고 전시를 통해 보호의식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무형문화보호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보호중심은 앞으로도 공개 수업을 충실히 운영해 조선족 전통예술의 전승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프로리그의 치열한 경쟁부터 사회축구의 열띤 대결, 활발히 펼쳐지는 청소년 대회에 이르기까지 2026년 연변의 축구대회 체계가 전면적으로 승격되면서 전민이 참여하고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그라운드 향연이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저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0번째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 조주입니다. 나루터의 선선한 바람과 서호의 뗏목, 금산의 소나무, 루각의 등불, 한유가 심은 나무, 봄날의 상교, 봉황대에 내리는 비, 강변의 석탑을 비롯한 조주 팔경이 조주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동에 왔다가 조주를 보지 않으면 헛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광동 동쪽의 벌판, 한강의 하류에 위치한 조주는 광동 동부의 정치와 경제, 문화 중심지로 남해의 보석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조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591년 수왕조 때에 조주를 두었고 후에 조주나 조군으로 명칭이 바뀌다가 당나라 때인 758년부터 조주라는 지명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북송 때인 10세기에 도시방어의 수요에 의해 조주의 주변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300년대에 성을 증축하고 돌과 벽돌로 성벽을 다시 쌓았으며 성문 7개를 냈습니다. 그중 가장 웅장한 성문이 광제문인데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조주는 원명청 왕조를 거치면서 모두 군과 주, 로, 부의 소재지로 되어 광동 동쪽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조주는 풍부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당나라 때의 관리들은 상곤과 양사복, 리더규, 송나라 때의 관리들인 진요좌, 오잠, 조정 등이 조주에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공자의 사당을 세우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중원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송나라 때 조주의 문화적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다른 주에는 서원 하나도 없는데 조주는 한 주에 두 개가 있을 정도로 교육의 붐을 형성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 때 진사 자격을 딴 조주 출신의 선비는 송나라 때만 해도 172명에 달했으며 1128년에는 조주에서 9명이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돼 송나라 전체가 들썩했습니다. 명나라 때 조주의 진사는 160명에 달했고 선비 8명이 함께 합격한 미담과 한 가문의 두 형제 혹은 한 가문의 세 선비가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미담도 전해집니다. 조주의 진사들 중 황제가 몸소 주재하는 최고의 시험인 전시에서 서열 3위에 드는 장원과 방안, 탐화도 나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는 조주는 바닷가의 추로로 불립니다. 조주 고성은 산은 높지 않으나 기계가 비범하고 물은 넓지 않으나 경치가 수려합니다. 조주는 고성의 북쪽에 금산이 솟아있고 동쪽에 필가산, 서쪽에 호로산이 기복을 이루며 한강이 고성의 남쪽을 감돌아 흐르면서 산 세 개와 물 한 갈래가 성곽을 지켜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합니다. 조주에는 중국의 4대 고대 교량 중 하나인 광제교와 당나라 때 신축한 개원진국선사, 당나라 때의 호로산 마의석각, 북송 때의 건물들인 배교촌, 허부마부, 남송 때의 한효사당 등 수많은 문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성의 동남쪽 강변에 우뚝 솟은 봉황탑과 고성을 웅장하게 장식하는 광제문 성루, 도심의 서호공원에 자리 잡은 함병루 등 부기수의 문물이 조주의 풍부한 문화적 분위기를 가미합니다. 조주의 많은 문물 중 시대별 특징을 한 몸에 모은 개원사와 송나라 때 품격을 유지하는 허부마부,
세계 최초의 이동식 교량인 광재교가 조주의 고건물 중 세 가지 보물로 인정됩니다. 광재교 서쪽의 광재문 성루는 조주 부성의 동쪽 성문으로 명나라 때인 1370년에 축조되었고 1931년에 개축했습니다. 높은 단 위에 우뚝 솟은 궁중 건물을 모방한 성루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네 귀퉁이가 건뜻 들린 팔짝 지붕을 합니다. 성루의 남쪽과 북쪽에는 2000m 길이의 옛 성벽이 보존돼 성루에 올라서면 강물이 발 아래로 흐르고 광재교가 관문 역할을 하며 저 멀리로는 푸른 산발이 기복을 이루어 심히 장관입니다. 여름과 가을이면 불어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돛배가 강물을 따라 흐르는데 급하게 흐르는 물살이 광재교의 교각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만들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강물을 따라 조성된 조주고성은 모양이 좁고 길며 지세는 북쪽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성의 북쪽에는 관아가 위치하고 남쪽은 일반 주택구로 되어 있으며 동쪽이 상업구역, 서쪽이 수공업지역입니다. 남북으로 고성을 가로지르는 태평로에는 모양이 상이한 다수의 폐방이 즐비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세운 이런 석조 폐방들은 조주의 독특한 인문경관을 형성하며 조주의 문명사를 말해줍니다. 조주의 고건물은 하얀 담벽에 검정 기와를 하며 건물 곳곳에 온갖 조각이 정교합니다.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 조주의 고건물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민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 최초로 당나라 문학가 한유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인 한문공사는 조주고성 동쪽의 한강기슬, 필가산 서쪽 산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주의 개원사는 중국에서 현재까지 보존된 네 개의 개원사 중 하나입니다. 당나라 때 신축되어 수차의 보수를 거친 개원사는 송, 원, 명청 등 시기별 건축 특징과 예술적인 특색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된 당나라 궁전 양식의 사합은 건축물입니다. 허브 마부는 북송 태종제의 증손녀 덕안 공주와 부마 허각의 저택입니다. 허브 마부는 북송 때인 1064년에 신축해 그 후 수차 보수를 거쳤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송나라 건축의 기본 구도를 유지합니다. 조주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동시에 풍부한 전통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주의 많은 지방극 중 가장 대표적인 조주연극은 송나라 때 남이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명나라 때 독립적인 목으로 되었습니다. 곤극과 진극, 한조, 조주의 민간 가요 등의 특색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조주연극은 음률이 우아하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 밖에 조주의 현악과 사당음악, 고악, 그림자극 등도 짙은 지방적인 색채를 띱니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조주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네, 문화초대서 오늘 순서에서는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일권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르스름 단색이던 야광 상모가 오색 룡롱한 야광빛으로 빛나고 현란한 불꽃이 상모 줄끝에서 화려하게 사방으로 부서집니다. 흥겨운 줄뛰기의 리듬에 맞춰 상모 춤꾼들이 어우러져 넘나들고 양걸춤 나무다리 위에서 묘기를 부리듯 상모가 돌아갑니다. 워낙 흥겹고 성순하는 상모춤인데 빛과 색채, 묘기까지 가미되니 구경꾼들의 아낌없는 환호성과 박수가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훈춘시 문화관의 상모춤 안무가 박일권 씨가 있습니다. 그는 전통 상모춤을 현대적인 감각과 창의적인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재탄생시키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박일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끈질긴 도전 그리고 전통 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진정한 전승자의 기록입니다. 1987년 화룡시 북동진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박일권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6살, 누구에게나 불안정하고 연약하기 쉬운 나이에 그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부모님 모두 정확한 병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불과 1년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난 점입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박일권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고 땅을 양도해 부모님 생전에 진 빚을 모두 청산한 후에 그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을 안고 연길로 향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확실한 직업도 없이 그는 낯선 도시에 몸을 던졌습니다. 밤에는 PC방에서 눈을 붙이고 낮에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추억 속 연길에서의 나날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일권은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할 가난 자체보다는 무기력함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있는 일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누워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꿈도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박일권의 이 고백은 중요한 진정한 역경은 외부의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공허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박일권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삶의 목표와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09년 10월 박일권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노래를 좋아했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웨딩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결혼식 축하 공연에서 축가를 부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상모춤 전승인은 한상일 스승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상일은 젊은 박일권의 처지를 알게 된 후에 그에게 상모춤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박일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온종일 고개만 흔드는 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모춤에 대한 별다른 미련 없이 거절하려 했던 그였지만 근 한 달 동안 이어진 스승의 권유 끝에 결국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일권은 상모춤을 배운 첫날부터 상모를 회전시키는 기초 동작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처음 상모를 돌리면 댕기가 잘 돌아가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박일권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재능을 단번에 드러냈습니다. 이 타고난 자질은 아마도 그가 겪은 시련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었던 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09년 12월 그는 광주시에서 상모춤 공연 무대에 설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설명절 기간의 풍경구 공연이었는데 하루에도 반시간 간격으로 8차례나 공연해야 하는 힘든 첫 무대였습니다. 40일간의 힘들었던 공연 후 받은 3,000원은 그가 22년 인생에서 번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쥔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박일권은 장백산 풍경구로 자리를 옮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모춤을 췄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상모춤 기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숙소 로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상모춤 동영상을 보면서 고난이도 기술을 자취로 도전하고 익혔습니다. 그에게는 무용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칭 하나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연습하다 머리를 땅에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마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탈모 현상까지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상모춤이 단순한 놀이나 기술이 아니라 온 몸과 정신을 갈아넣는 진지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박일권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꾸준한 노력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2011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박일권의 상모춤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상모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같은 해 중국 달인쇼 제3시즌 연변지역 예선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박일권은 본선에 진출해 전국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그의 독창적인 퍼포먼스였던 35m에 달하는 장상모 댕기를 객석까지 날려보내는 기술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상모 댕기의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객석 관객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회전하는 고난이도 동작으로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로 됐습니다. 그 후 중앙 텔레비전 방송 행복을 향해 출발, 비상 6 플러스 1, 활락 영웅, 나 음력설 야회에 오를 것입니다. 황금 100초 등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조선족 상모춤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상해 동방위성, 복근 동남위성, 허북위성, 하북위성, 북경위성 등 전국 각지의 텔레비전 방송 무대들도 그의 상모춤으로 물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중앙텔레비전 방송 음악 채널 민가 중국과 두만강 중로정 등 대형 무료 공연에도 참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일권의 예술적인 재능이 상모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그는 중국 음악대학 성악 9급과 10급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09년 길림성 예술 시리즈 대회 성악 부문에서 동상을, 2013년 같은 대회 무용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인 역량은 그가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합니다. 소리와 움직임,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예술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3년 박일권은 상모춤으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룡종시 문화관 입시시험에 통과해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일권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능 전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상모 자체의 혁신에 있습니다. 전통 상모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들인 불편한 착용감, 잦은 부품 손상, 공연 중에 발생하는 소음, 비효율적인 교체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무려 10년에 걸친 오랜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마침내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조선족 상모 실용 신형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족 상모의 첫 특허입니다. 이 특허에는 여러 면의 혁신적인 개량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일권의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5.1절 휴가 기간에 장춘의 공연차로 나갔던 그는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전동휠을 타고 무대에 등장하면서 상모를 돌리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또 생각해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새롭고 눈길을 끌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상모춤을 혁신해봅니다. 그는 서커스단에서 선보이고 있는 고난이도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상모춤을 추는 퍼포먼스도 연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통은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미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일권의 혁신은 또한 포용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상모춤을 출 수 있는 휠체어 상모를 고심히 연구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장애자 연합회에서 전국 장애자 문예회원에서 선보인 휠체어 상모춤은 1등상을 받았습니다. 상모의 색동줄이 힘차게 휘날리듯 박일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상처를 딛고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젊은 예술가의 행보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되 전통에 갇히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방일권이 상모춤을 통해 보여주는 진정한 전승의 의미이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혁신과 발전의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이자 하나의 증거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사람은 결국 그 길에서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입니다. 방일권의 상모춤이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혁신과 감동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그의 계속되는 도전이 기다려집니다. 이상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방일권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장강 연안에서 장강 경제대 고품질 발전이 장엄한 화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0: 산동성 청도시와 길림성 길림시가 학습 교양을 심층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주 23호 요인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0: 중경과 호북, 하남 등지가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보도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장강 경제대는 지역 발전 전반의 총체적 구도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금형 정석기는 장강 경제대의 고품질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탄탄한 지탱력과 봉사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강 연안의 성과 직할 시 조항 관련 부문들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드팀없이 관찰하고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을 견제하며 장강 생태 환경 보호와 복원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친환경 전환을 적극 도모하면서 장강 경제대 고품질 발전의 장엄한 화폭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존경 종료 종박지에서 존경 해사국 조초문 해사처 해사감독관리과 양양부과장은 동료들과 함께 종박지에 화물선이 올라 생활 오수처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양양부과장은 주로 선박 생활 오수처리 배관의 차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현재 차단 납봉인이 원상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8년부터 중경은 장강 연안에서 최초로 제로 배출 관리 모드를 시행하여 선상에 저장했던 오수를 해안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관련 모드는 장강 류역과 일부 연해 지역에서 조면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경시는 관리 조치를 교체 승격시켜 수질, 대기, 소음 등 전방위적 제로 배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량강 유람선 7척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내륙 운항 선박의 배기가스 심층 정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 부과장은 배기가스 처리 장치는 선박 배기가스 중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선박당 약 8.5톤의 질소 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감축률은 90% 이상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이며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 장강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 보물고입니다. 2016년 1월 습금형 정소기는 중경에서 장강 경제대 발전 추진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현재와 향후 한식이 장강 생태 환경 복원 사업을 압도적 위치에 놓고 공동 보호를 추진한 한편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은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장강 경제대 발전을 위한 규칙을 세우고 금지선을 그은 것입니다. 습금형

0: 내 제도 혁신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5위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경제구조 최적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날 장강 경제대에는 세계과학기술혁신센터 8개 국가실험실이 건설되었고 인공지능, 량자정보, 핵융합, 에너지 등 분야의 세계 선진 과학기술 성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의 51%를 점하는 국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41개, 전국의 45%를 점하는 국가급 전략 신흥산업 클러스터 30개가 집적되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상해시 과학기술위원회 락대진주임은 장강 삼각주 기초연구합동기금 설립을 계기로 대형 과학시설과 과학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여 요소 자원의 유동성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강 경제대의 지역 생산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국 대비 비중도 42.2%에서 47.3%로 상승해 전국 발전 대국에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자 장강 경제대가 발전의 두 번째 10년을 맞이하는 초태이기도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왕창림 부주임은 다음 단계는 생태장강, 혁신장강, 개방장강, 문화장강, 행복장강 건설에 주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장강 경제대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더 큰 장강의 힘을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산동성 청도시 길림성 길림시는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개진하고 학습 성과를 업무에 반영하며 학습 교양 성과를 대중의 걱정을 해소하고 민심을 위로하며 민생의 혜택을 돌리는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시켰습니다. 산동성 청도시는 열린 교육을 견제하는 한편 학습, 조사, 개진 사업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역에서 당원 간부 5,200여 명을 기층에 파견해 현장 조담에 가정 방문, 설문조사 등 방식으로 민심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중들이 반영한 기층 의료 서비스 부족, 진료 불편 등 문제를 학습 교양 중점 개진 과제로 정하고 마을과 지역사회에 700개 보건시설을 개선하고 승격했습니다. 청도시는 조사를 거쳐 각종 문제점 8천여 건을 정리한 후 차례로 개진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산동성 청도시 당규원회 조직부 일상사무담당 송길해 부부장은 공익을 위한 당을 건설하고 이민의 복지를 도모하며 과학적으로 결측하고 실속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총적 요구에 따라 문제를 파악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개진 성과를 계속 다지고 문제 재발을 방지하며 학습 교양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힘다할 것입니다. 길림성 길림시는 시와 현 향 3급 간부를 조직해 주민 55만 2천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로후 공업기지인 길림시는 로후 주거단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영한 생활환경, 공공봉사 권리 문제를 개선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현지에서 주택건설 부문, 도시관리 부문, 수리 부문 등 여러 부문과 손잡고 문제, 임무, 책임 세계 목록을 작성한 후 민원이 집중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구역을 우선 정돈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길림성 길림시는 기풍, 능력, 민생봉사 등 분야에서 문제점 6,743건을 찾아내고 사례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길림시 당규원회 조직부 부부장 초추양은 앞으로 학습교양 총적 요구에 비춰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 방문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장기적 관리 모식을 적용해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탄탄한 업무 성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0: 중국 요인 우주공중 방공실에 따르면 북경 시간으로 24일 밤 11시 8분 신주 23호 요인 우주선을 탑재한 장종 2호 FU-23 운반 로켓이 조천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10분 뒤 로켓과 정상 분리한 우주선이 예정 궤도에 진입하고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따라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복경 시간으로 25일 새벽 5시 13분 궤도에서 임무 수행 중인 신조 21호 승무소가 우주정거장 선실문을 열고 신조 23호 우주비행사들을 맞이했습니다. 5월 24일 오후 8시 16분 신주 23호 요인 비행 임무 출정식이 조천위성발사센터 문천각 원몽원 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오후 8시 18분,

0: 조양조, 장지원, 료가영 등 오주비행사 3명이 출정했습니다. 24일 밤 11시 8분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후 10분 뒤 로켓과 정상 분리한 우주선이 예정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선은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조천위성발사센터 리본기는 신주 23호 발사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하우는 로켓과 우주선 모두가 안정적으로 비행했다고 평가하고 향강특별행정구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를 포함한 승무조가 우주정거장에서의 임무와 생활이 순조롭기를 기원한다고 표했습니다. 향강특별행정구 정부 혁신과학기술산업국 선동국장은 이번 임무는 향강이 실제 행동으로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향강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여한 좋은 사례로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주 23호 요인 우주선이 궤도에 진입한 후 25일 새벽 2시 45분 우주정거장 전화 핵심 모듈 방사형 도킹 후에 정상적으로 도킹했습니다. 전반 도킹 과정은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25일 새벽 5시 13분 두 승무소가 우주정거장에서 상봉했습니다. 이는 중국 우주 사상 8번째 우주 회합이자 전공 우주정거장에 향강 출신 우주비행사가 처음 입주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여 두 승무조는 기념사진을 찍고 전국인민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두 승무조는 우주정거장에서 임무 교대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최근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몇 며칠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영향 범위가 높고 강도가 세며 극단적인 양상이 뚜렷합니다. 호남, 호북, 중경 등 일부 지역은 호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황기상대는 25일 새벽 6시 기준 폭우 주황색 경보와 강대류 황색 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각 지각 부문은 비상 대응 기제를 강화하고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야간부터 24일 새벽 사이 중경시 영천구에 순간적 극단 특대 폭우가 쏟아져 산홍수와 지질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3명, 실종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차산축해가도 대교촌에서는 구조인력이 대형 장비와 함께 현장 수색 구조를 진행 중입니다. 중경시 전문 응급구조총대 산하지대 총공정사 곽룡구는 중경시 전문 응급구조총대는 총 1만 명 인력과 300여 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지 마을 주민과 촌 간부들이 집에 있던 전 위치를 지목해주면 구조총대는 하류 쪽 퇴적물 지점으로 순차적으로 진입해 고립 인원을 찾는 방식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구호 업무 필요에 따라서 국가재해방지 경감구조위원회 판공실과 비상관리부는 국가식량물자비축국과 협의해 24일 중경계 천막, 접이식 침대, 가정용 비상조명 등 주황구조 물자 총만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5월 23일 8시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호북성 여러 지역의 폭우,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형주, 남호 어장 수위가 급등했고 소감한 제방 구간은 23일 새벽 물이 둑을 넘으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북 소방구조 기동총대 이창지대 형주대대 정치위원 번근성은 연속 17시간 작업 끝에 제방 포강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하남성 전역 대부분의 소나기 또는 뢰우가 나타나고 국지적으로 폭우, 대폭우가 예상됩니다. 회양구 현대농사종합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일선에 내려가 타지에서 지원 온 수확기를 적극 연결하고 배치해 밀 성숙도가 높고 쓰러질 위험이 큰 필지에서 우선 작업하도록 조치하고 농가의 곡물 신속 운반을 돕고 있습니다. 센터 책임자 우금립 씨는 기상 감시를 강화하고 농기계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수확 봉사력 제공에 안전을 기할 것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센터 내 600톤 규모의 건조탑 2기가 상시 대기 중이라 언제든 건조 작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기가 밀수확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5일부터 안위성의 부분적 지역에 몇 며칠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국지적으로 대폭우, 특대폭우가 쏟아져 안위 남부에 지질재해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습니다. 자연자원부는 24일 19시를 기해서 안위성의 지질재해 방어 4급 비상대응안을 가동했습니다. 호남, 광동, 강서, 호북, 귀주, 사천, 중경 7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의 지질재해 방어 4급 비상대응은 계속 유지됩니다. 수리부학 조항기상국은 24일 오후 6시 산홍수 재해기상 조기경보를 적색으로 올려 발표했습니다. 24일 야간부터 25일 야간 사이 안휘 서부, 호북 동부의 일부 지역은 산홍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시간 관측, 홍수방지 조기경보, 주민대피 조치 등 방어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련을 지속된 강우 날씨로 호남 상덕 송문현 호병산진 이사지역사회 조지대 지역에 침수재해가 발생해 일부 가옥이 파손되었습니다. 니사 지역사회 당원 간부들은 재해구조 일선에 나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위험에 찬 주민들을 제때 대피시키며 고리에서 존설, 살균 소독 작업을 펼쳤습니다. 기층 일선에서 높이 휘날리는 단기, 오늘은 모진 비바람에 맞서 나선 당원 편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니사 지역사회 당 총지부 문선현 서기는 주민 대피 사업을 위해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이틀간 송문현에는 또다시 강우 날씨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문선현 서기는 지역사회 내 지질재해 위험 부담 있는 곳에 주민들을 지세가 비교적 높은 안전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송문현 호병산진과 소가향 등지에 극단적 폭우가 내렸고 그중 호병산진의 24시간 강우량이 359.6mm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수하에 홍수가 나타나면서 량안에 위치한 이사지역사회를 위협했습니다. 지역사회 독거주민 담가학은 처음에 거실 바닥에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는데 침대 옆에 놓인 종전기를 챙기고 방문 앞까지 왔을 때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담가학은 무서워 밖으로 나올 염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급한 시각에 지역사회 당원 간부와 구조대가 급증하는 수위도 마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쇼크 상태에 이른 담각을 구출했습니다. 담각은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수면 우러나온 후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에 간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 지역사회 당원 간부와 구조대가 구출한 대중은 5명, 대피시킨 대중은 200여 명이었습니다. 산홍수가 발생한 후 며칠 동안 조민 대피, 집중 배치, 입주 통계, 긴급 구조, 존설과 소독 작업 등으로 지역사회 당원 간부들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바삐 돌아졌습니다. 지속되는 밤샘 작업으로 구조대원들은 목소리가 쉬고 두 눈이 중열 상태가 되었습니다. 호병산진 이사지역사회 주민 담정명은 이번 홍수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대중을 관심하고 정부가 대중의 튼튼한 보팀목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상해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장강 삼각주 지역의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15.9% 증가한 6조 1,400억 원, 전국 수출입 총액의 37.8%를 차지하며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0: 24일 국가데이터국 소식에 따르면 나라에서는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기술 표준을 연구 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도성 기술 문건은 현재 12개에 달합니다. 연산력 관측과 조정, 연산력 전력협동, 안전보호 등 여러 면을 포괄한 기술 문건은 전국 연산력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할 것입니다.
1: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연구 제작한 600kg 추진력급 F-406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선진 기상 무인기가 최근 내몽골 신림골맹에서 첫 비행시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항공 동력 분야에서 처음 중소 추진력급 고성능 터보팬 엔진의 자주적 통제와 국산화 적용을 실현했음을 뜻합니다. 한편 저고도 경제와 무인체계 건설에 강력한 중국산 심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0: 백악관의 한 고위급 관원이 미국과 이란은 24일 전쟁 종식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관련 합의가 이란 지도부의 비준을 받으려면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비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 달성에 대해 미국은 락관적이지만 합의가 체결되기까지 아직 변수가 존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쌍방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현재 질서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미국 측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달성하고 인증하고 체결하기까지 미국은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견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선박 공공무선 채널 녹음에 따르면 24일 미군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발포 경고를 하고 해상 봉쇄를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24일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세계에 보증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국가의 존엄과 명예에 관해 이란 협상팀은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만과 이란 대표가 24일 오만 수도에서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원칙을 논의하고 해운, 무역, 공급체인 안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인 무후신 레자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는 이란의 합법적 권리이며 이란은 페르시아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오늘은 방종열기로 본 중국의 협력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외교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에 따주기스탄,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세르비아 등 국가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반년 사이 프랑스, 한국, 카나다, 영국, 독일, 에스파냐, 베트남 등 다국 지도자들도 속속 중국을 찾았습니다. 서방 주요 대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 조변국에서 대양 건너 동반자 국들까지 잇따라 방문하며 중국 외교 활동의 밀도를 새로 썼고 이는 세계 외교 무대에서 주목받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 가지 중요한 역할, 즉 외교적 가교, 발전 구도 제공자, 그리고 전략적 안정의 닷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개월 사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북경으로 향하고 있다. 이란 방문들은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외신들은 잇따라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며 중국을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협력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란 정의는 다자간 공감대가 모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성과가 누적된 필연적 규결입니다. 협력하고 싶다 해서 협력할 수 있다로 넘어가는 데 있어 성의는 전제 조건이고 능력은 핵심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협력력이란 협력 의지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는 능력이며 지속되는 외국 지도자들의 방문은 이란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안정 속 호조를 보이는 발전 태세에서 비롯됩니다.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원년으로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한편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세계 명확한 기회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미 정상 북경회담 현장에서 방중한 미국 기업인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대중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미국 상위가 최근 발간한 미국 기업의 중국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내 미 기업의 52%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올들어 외국계 기업 고위급 관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대규모 외자 프로젝트가 잇따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은 이제 선택지가 아닌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화이부동의 교제지에서 나온 곳입니다. 전단 기념전 앞에서 습금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원지방의 우수관과 조세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도강은 회고정에서는 중국과 프랑스 정상이 강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전인 합의의 치수지혜에서 대국 간 교제 도우를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지령 대결이나 의식 형태의 기준 나누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명 간 대화로 마음의 다리를 놓아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상호 존중 속에서 협력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차이를 넘어 상생에 집중하는 이란 교제 방식은 불안합니다.

0: 중요한 세계에 중국이 주입하는 소중한 확실성입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다자주를 고수하는 대국으로서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깊은 위해를 끼치며 세계는 다시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단결과 협력은 국제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대국들이 솔선수범하여 평등, 법치, 협력, 신의를 강조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화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세계 다국화와 신흥국제관계 창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건의 협력문서를 채택하며 글로벌 역량균형과 국제관계체계 완비화에 대한 양국의 결의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국제질서를 소화하며 훌륭하고 선한 관리로 글로벌 관리를 강화해왔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의 잇따른 방종은 중국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감 있는 행보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란 협력은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좋은 세계의 리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동방으로의 시선은 이미 보편적 공감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세계 필수 요소가 되었고 중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협력 증량은 국제사회의 귀중하고 희소한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이 거듭 증명하듯 중국과 동행하는 것은 곧 기회와 동행하는 것이며 안정과 함께하는 것은 곧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중국은 시종일관 개방과 포용의 초심을 지키고 호혜 상생의 길을 고수하며 자신의 확실성으로 세계 지속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중 열기로 본 중국의 협력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외국인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거듭 바뀌는 유럽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중앙에서 발부한 통지는 이번 학습 교양 활동은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당사를 배워 사상을 깨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도록 전당 동지들을 교양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총적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첫째, 사상의 위대한 힘을 한층 더 인식하고 당의 혁신적 이론을 강화해 전당 동지들의 정치적 자각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사상은 곧 힘입니다. 한 민족이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려면 한시도 이론적 사고와 사상적 지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대에 들어서서 중국이 가장 위급한 고비에 놓였을 때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막스 레닌주의를 도입하고 막스 레닌주의를 중국의 실정과 결부시켜 막스주의 진리의 힘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문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막스주의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그 발전 법칙을 파악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며 우리 당과 국가가 반드시 시종일관 따라야 하는 기도 사상입니다. 리론의 생명력은 혁신에 있습니다. 막스주의는 중국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으며 중국은 막스주의를 지극히 풍부히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당은 사상해방과 질서구시, 배원고본과 개정혁신을 통일시켜 막스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가운데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형성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형성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사업 발전에 과학적인 이론적 지도를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끊임없이 막스주의의 중국화를 추진해온 역사며 끊임없이 이론적 혁신을 추진하고 이론적 창조를 진행해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당의 비범한 역사적 행정으로부터 막스주의가 어떻게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는가를 이해하고 막스주의 진리의 힘과 그 실천의 힘을 인식하며 막스주의와 일맥상통하면서 시대와 더불어 발전한 중국화된 막스주의의 이론적 품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특히는 18차 당대회 후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의 행정과 결부시켜 신시대 당의 혁신적 이론을 깊이 있게 습득하고 당의 혁신적 이론에서 이룩한 최신 성과로 꾸준히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의 발전 법칙과 그 흐름을 한층 더 깊이 파악하고 시종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서의 그들의 역사적 능동성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역사는 그 나름대로의 발전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완전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역사의 발전 법칙과 그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적 변혁의 시기를 포착하며 그에 부응해 분발 진취한다면 우리는 비련코 더 잘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스와 앵겔스는 170여 년 전에 벌써 사회주의가 비련적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법칙을 과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류사회의 불가역적인 종적 발전 추세지만 기나긴 역사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실의 착안에 매 단계의 역사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을 언급할 때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만리장성, 참대곰, 특색 음식을 자주 떠올렸다면 지금은 과학기술과 유행 등 새로운 라벨이 잇따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브랜드가 급증하면서 오늘날 중국 요소는 갈수록 더 많은 해외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영국 브랜드 금융그룹이 주최한 2026년 지역 브랜드 론단이 런던 금융성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런던 발전촉진소, 영국 내각 판공실, 터키 투자부문, 스웨디의 관광국에서 온 대표 100여 명이 이번 론단에 참석했습니다.

브랜드 금융그룹 데이비드 헤이그 회장이 기조 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브랜드 금융그룹이 올 초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 따르면 글로벌 소프트 파워 순위 10위권 중 유일하게 평점이 상승한 국가가 중국이고 여러 지표가 세계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현장 귀빈들에게 지역 브랜드 론단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은 국가 브랜드, 지역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사람들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을 직접 체험하면 중국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가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런던에서 중국 원소가 각 거리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토론 단계에서 영국 해풍은행 전문가들은 은행과 향항, 상해도 중국 도시의 역사적 연분을 언급했습니다. 볼스가 게임 산업 일꾼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중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버블마트 브랜드 대표는 또 중국 유행 브랜드가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관광산업 전문가 하모니 람은 중국에는 볼거리가 너무 많다며 중국이 결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시장에 알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해 경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런던에서 열린 중국 관광의 날 영국 특별 추천 소개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날로 풍부해졌습니다. 행사 영상에서 예전의 전통적 중국은 사실 새롭게 모습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영국 관광계 인사들은 중국을 거론하는 과정에 참대검과 병마용, 장각의 관광지 등 고전적 인상과 드론 편대 공연 등 현대적인 새로운 명함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외인 것은 영국의 한 여행사가 미래 도시라는 중국 관광 코스를 내놓았는데 일정에는 중국 자동차, 휴대폰 생산 기업을 참관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여행사 무역 판매 책임자 게리 킹은 관련 코스를 최고 경영자 여행이라고 명명했다며 그 목적은 기업 임원들이 중국의 발전 성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게리 킹은 관련 코스는 로봇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중국이 거둔 발전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서방 관객들에게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을 체험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지만 부동한 자연 풍경과 현대화한 모습은 그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중국 이미지는 브랜드 금융그룹의 연구와 판단에 부합됐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연내에 발표할 2026년 중국 도시지수 보고서의 일부 성과를 미리 공개하면서 중국을 제조업 기지로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그 문화 창조력을 놓칠 것이고 중국을 시장으로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현실 생활을 놓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장 지수로만 중국을 본다면 우리는 그 뒤에 사람과 지방, 일상 체험을 놓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인상 속에서 중국인의 열정과 생활 열기는 중국에 대한 해외 인사들의 공동 감수기도 합니다. 게리 킹에서 인상이 가장 깊은 것은 북경 골목에서 통역을 통해 80대 할아버지와 환담한 것입니다. 람은 중국에 와야 중국인이 얼마나 친절하고 입담이 좋은지를 알게 된다고 개탄했습니다.

해외 인사들 쪽에서 중국 이미지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역사적 중국, 혁신적 중국, 녹색 중국, 개방된 중국, 인정미가 차넘치는 중국의 이미지는 더 진실하고 풍만하고 입체적이고 다원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듭 바뀌는 유럽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보스카에 병력 5,000명을 증파할 것이며 이 결정은 그가 지지하는 보스카 캐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선거 승리와 관련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은 나브로츠키가 보스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지난해 6월인데 미국의 병력 증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미국 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의 배치를 바꾼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뉴욕 타임스지 등 여러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이 트윗 지시로 미 국방성과 볼스카, 나토가 크게 놀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는 등 이달 초 독일 메르츠 총리의 관련 발언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미군 병력 5,000명을 철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철수한 일부 미군을 볼스카에 파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스카는 나토의 독립 방어를 강화하고 유럽 안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미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미 국방성은 볼스카에 미군 4천여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 대행 크리스토퍼 라니프는 15일 허그체스 국방장관이 육군 제1기병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대의 9개월 일정의 보스카 교대 배치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며 미군 유럽사령부는 병력 감축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선발대 대원들이 유럽에 도착해 인수인계를 조율하고 장비를 운송하는 과정에 갑자기 관련 배치를 중단시켜 계획을 흐트러뜨림으로써 미국 군부와 국회, 볼스카를 크게 화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회 중의원 군사위원회 주석이며 공화당인인 마이크 로저스는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상하지 않음으로써 의회는 사태 진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미국 벤스 부 대통령은 19일 볼스가에 미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취소한 것은 군력 축감이 아니라 정례교대 연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대통령의 해명이 논란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스가에 5,000명을 증파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증파할 병력 5,000명이 독일에서 철수한 후 볼스가로 이전할 계획이던 병력인지 아니면 벤스가 언급한 교대 연기한 부대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결책 뒤에는 트럼프 정부의 혼란한 결책 조를 기재와 상부를 병행하는 동맹국에 대한 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볼스가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양국의 친분을 이유로 볼스가의 병력을 증파한다고 선언한 것은 최근 여러 의제에서 미국의 불만을 사고 있는 독일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 견해에 따르면 모츠 정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거듭 강조하는 국방 지출 문제에서 만족스러운 답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볼스가는 미국의 모범 동맹국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개인적으로 두터운 친분을 쌓았습니다. 국방 지출을 높이는 문제에서 미국은 볼스가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국방 지출이 국내 생산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나토 회원국 중 제1위를 차지하는 볼스가는 올해 국방 지출을 국내 생산 총액의 4.8%로 늘릴 계획입니다. 독일을 압박하는 동시에 볼스가를 끌어들이는 등 주둔군을 카드로 삼고 동맹국을 짓밟는 행위는 예전에도 나타났었습니다. 2020년 첫 대통령 임기 때 트럼프는 독일의 국방 예산 미달과 독일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노스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해 불만이 컸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협의하면서 관련 병력을 볼스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주둔군 배치를 수차나 바꾸면서 동맹국을 들볶는 등 동맹국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이런 동맹체계는 신뢰 부재로 점차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을 마맞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강은이었습니다.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 사이, 나무 사이, 그리고 사람 사이, 그 안에는 언제나 여백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거리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마음이 멀어져 상처받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관계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만 자리 건너 마주 앉을 때가 편하고 가족이나 연인에게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가 정겹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도 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가끔은 멀리서 봐야 보이는 마음이 있고 가까이에서야 들리는 진심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온도는 그 간격에서 생겨납니다. 적당한 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리해와 온기가 자랍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느슨해지고 어느 한쪽이 너무 멀리 달아나면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은 서로의 거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사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레일에 대한 기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 제1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된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 기능의 기능 체계를 완비하고 행정 집법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 관리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포치를 했고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기능이 과학적이고 권한과 책임이 법에 부합되며 집법이 온명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지능적이고 효율적이며 정렴하고 성실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법치 정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법에 의한 종무 수행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부 기구의 기능 체계를 완비하고 법에 의한 정책 결정과 정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종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치로 행정 권력의 규칙과 개선을 정하여 정부 직권이 법률로 규정되고 법에 따라 직무가 수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구 기능의 법정화는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할 때 대하여 포치했습니다. 관련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 법규를 한 층도 보완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구를 설립하고 기능을 배치하며 권한, 책임과 규범 운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개혁 성과의 제도화와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종 정부 조직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과 정부 기능 전환을 촉진하고 부문 직책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기구 설치가 더욱 과학적이고 기능이 더욱 최적화되며 권한과 책임이 더욱 대등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직책은 반드시 행사하고 법이 수건하지 않은 직권은 절대로 행사하지 않은 원칙을 견제하며 정부기구 기능의 최적화, 협동화와 고효율을 추진하여 개선이 분명하고 본업이 합리하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고 운행이 효율적이며 법치가 보장되는 정부기구 기능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종대한 결책과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결책, 민주적인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는 것은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종대한 결책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재를 보완하여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토론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중대한 결책을 내리기 전에 적법성 심사기구의 의견을 총취해야 하며 법률고문, 공직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합니다. 중대결책 종신책임총제도와 책임소급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 심사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를 규범화하며 심사 책임을 강화하고 절차가 완비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며 상호 연결되고 고효

효율적인 적법성 심사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무릇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성 문건은 모두 적법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적법성 심사 의견을 제납하지 않아 규범성 문건이 위법 상황을 초래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성한 경우 법과 규율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정부의 입법 심사를 강화하여 부문 리익 및 본위주의를 방지하며 정부 입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원활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은 정부 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행정 능률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최근 연간 각 지역 각 부문은 온라인 서비스는 한 사이트로 오프라인 업무는 한 곳에서 현장 업무는 한 번만으로라는 정무 서비스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심사 비준 서비스 원활화 조치를 적극 모색하여 정무 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무 서비스 표준이 통일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협동적이지 못하며 데이터 공유가 불충분하고 지역 간 및 도농 간 정무 서비스 발전이 불균형적인 등 문제가 여전히 정도 부동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정무 서비스의 표준화를 촉진하려면 정무 서비스 사항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 목록 심사 제도와 동적 관리 기재를 구축하며 정무 서비스 기준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의 규범화를 촉진하려면 심사 비준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무 서비스 장소의 업무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온라인 업무 서비스를 규범화하며 정무 서비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규범화하고 정무 서비스 평가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 원활화를 촉진하려면 정무 서비스 사항의 통합적인 처리를 추진해야 하며 실물 증빙 서류 없이 일처리 가능 서비스를 보급하고 더욱 많은 정무 서비스 사항의 단거리 처리, 온라인 처리, 모바일 처리를 추진하며 고지 약속제와 자료 부족 시 수리 가능 서비스 모델을 추진하여 지능화, 정밀화, 개성화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국을 망라하는 일체화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플랫폼 구축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며 데이터 공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한 건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둘러싸고 중점상 목록 관리 기재와 상시화 추진 기재를 완비하여 업무 처리 방식의 다원화, 업무 처리 과정의 최적화, 업무 처리 자료의 최대한의 간소화, 업무 처리 비용의 최소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여운 가수가 부릅니다. 꿈은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갈라진 틈을 스스로 메우는 신비한 콘크리트 신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리나 도로 표면 혹은 집벽 모서리에서 작은 균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틈은 사실 매우 단단하지만 오히려 취약한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 자재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번 균열이 생기면 미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 로화, 침수, 보식, 심지어 붕괴와 같은 잠재적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콘크리트가 마치 동물의 피부처럼 인위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햇빛, 물, 공기만으로 균열이 서서히 아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과학 환상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이 상상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고층 건물, 지하철, 다리, 고속도로 등 거의 모든 건축 구조물에서 핵심 자재로 사용됩니다. 세멘트, 모래, 자갈, 물이 혼합되어 굳어진 콘크리트는 매우 높은 압축 강도를 가지고 막대한 무게와 압력을 견뎌내기에 건축공학에서 대체 불가능한 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도 균열이라는 천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내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온 변화, 건조와 습기의 반복, 과다 하중 또는 집안의 불균형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면 쉽게 작은 균열이 생기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한 균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균열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틈새들은 파괴의 시작점이 됩니다. 일단 균열이 생기면 공기와 수분이 콘크리트 내부로 스며들어 그 속에 철근을 침식시킵니다. 철근이 부식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콘크리트를 갈층 파손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손상이 쌓이면 결국 구조물이 느슨해지고 도로가 지마하며 심지어 다리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콘크리트 요정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인력 점검, 균열 위치 확인, 보수지 주입, 시공 등 전통적인 복구 방법은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효율도 낮아 대규모 기반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만약 콘크리트가 생명체처럼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담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균열이라는 공학적 난제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자가치유 콘크리트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생물 활성 미생물을 콘크리트 내부에 넣었다가 일단 균열이 발생하고 공기와 물이 스며들면 이러한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균열을 봉합할 수 있는 탄산칼륨을 분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미생물 유도 탄산엽 침전이라고 부릅니다. 실험실에서는 이 방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균열 부위에서 생성된 박테리아의 탄산 칼슘 결정이 생물학적 세멘트처럼 콘크리트를 다시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는 최초의 살아있는 콘크리트 재료의 초기 형태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박테리아 콘크리트는 결국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자급자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가 탄산 칼슘을 생성하려면 포도당, 뇨소 또는 칼슘 원천 등 외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응용에서 균열이 발생할 때마다 인공적으로 영양액을 살포하고 수분을 공급해야 했기에 요지 보수 비용을 증가시켜 자동 복구라는 초기의 의도를 약화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콘크리트를 실제로 활성화시키려면 외부 영양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하고 균례를 복원할 수 있는 미생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연계에서 매우 견고하고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공생체인 지의루에 주목했습니다. 지류는 단일 생물이 아니라 람조류 또는 록조류와 진균이 공생하여 형성된 복합체입니다. 바위 표면, 사막, 남극 얼음층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지류는 광합성 공기 그리고 극미량의 수분만으로도 수십 년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류는 스스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광물질을 서서히 축적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균열 밀봉에 필요한 탄산칼슘 침전 과정과 약속한 듯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개발을 받은 미국 텍사스 A&M 대학 진 교수 연구팀은 2025년에 네브래스카 대학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처음

0: 기술로 일종의 합성 진료 시스템을 개발해 냈습니다. 람조류 시네코시스티스 PCC 6803 균조와 사장균 아스페르길로스 니들란스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균열이 발생했을 때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량의 탄산 칼슘을 생성합니다. 이런 돌파는 콘크리트가 최초로 생명체 같은 자가 치유 능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균열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복구를 수행함에 있어 거의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합성 지류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한 활성 충전재가 아니라 콘크리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복구 재료를 생성할 수 있는 생체 모방 공생체 시스템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람조식물은 광합성 생물로서 햇빛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수행하여 유기물과 산소를 생성합니다. 이는 지류에서의 에너지 공급자 역할과 료사합니다. 또한 이 균주는 질소를 고정하여 공생 시스템에 필요한 기본 생존 물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상균은 매우 강력한 생물 광물화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 속에 칼슘 이온을 흡착하고 탄산 칼슘 침전을 촉진시킵니다. 이란 탄산 칼슘 결정은 콘크리트 균열을 봉합하는 핵심 재료로서 세멘트 구조와 자연스럽게 호환됩니다. 람조 식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사상균은 광물을 생성하는데 이 둘이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가 형성되면 균열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복구 재료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진 교수 연구팀의 실험에서 연구군들이 조사 전자 현미경과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 분석을 통해 관찰한 데 의하면 균열 중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된 탄산 칼슘 침전대가 형성되었는데 그 두께는 수백 마이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균과 람조류는 모두 세멘트 내에서 안정적으로 몇 주 이상 생존하면서 뚜렷한 쇠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복원 구간의 균열 폭은 현저히 감소했고 일부 표본에서는 균열이 거의 완전히 봉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외부 영양분 공급이나 인위적 개입 없이 오직 빛, 물, 공기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군들은 건조와 습기의 순환, 빛과 어둠의 교체 등 현실 환경을 모의 실험하여 시스템이 복잡한 조건하에서도 지속적인 복구 능력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 합성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미생물 간에는 경쟁 관계가 아닌 기능적 상호 보완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조성은 천연 지류와 유사하여 우수한 생존력과 안정성을 지닙니다. 이는 활성 콘크리트의 공학적 적용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실현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활성 콘크리트의 주례는 건축 자재의 심층 혁명을 예고하며 냉담하고 수동적인 구조체로부터 생명 특징을 지닌 기능 재료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합성 지류 시스템은 콘크리트의 최초로 균열을 감지하고 손상을 복구하는 자가 치유 능력을 보유했고 재료의 수명을 현저히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요지 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했으며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나아가 외딴 지역, 극한 환경, 심지어 우주 환경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재료 요지 보수 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러한 활성 재료가 다리, 도로, 방파제, 터널뿐만 아니라 화성기지의 사전 제작 부분품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경악단은 웅장한 음악

0: 지역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초로 씨의 동행길의 인종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8월의 도의가 짙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다. 연길 왕총행 버스가 북대시장역에 종차했다. 북대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버스문이 열리자 70 남짓한 한 할머니 한 분이 숨차게 올라탔다. 량솔에는 정성껏 포장한 상자가 들려있었고 이마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때 버스 중간 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한 여자가 반갑게 외쳤다. 우리 이모네, 이모, 여기 와서 같이 앉아요. 갑자기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할머니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야, 손이구나. 너는 어디로 가니? 아, 왕청에 급한 일이 있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선이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받았다. 조카 옆에 앉고 나서야 할머니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기쁨과 흥분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 외손녀가 이번에 청와대학에 붙었단다. 그것도 아주 높은 점수로 말이야. 입학 통지서가 와서 며칠 뒤면 북경으로 공부하러 간단다. 그래서 내가 축하해 주려고 이것저것 챙겨가는 길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감격이 한껏 묻어났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청와대학이 아닌가. 가문의 경사이자 온 동네의 잔치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원래도 목소리가 컸던 할머니는 흥분이 더해지자 점점 높아졌고 그 쩌렁쩌렁한 울림은 좁은 보산을 가득 채웠다. 손이 역시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세상에, 아, 걔가 원래 똑똑하더니 결국 큰일을 해냈네요. 이모, 저도 입학 축하금을 보내주겠습니다. 선이는 가방에서 1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뜻밖의 축하금에 할머니는 미안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해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내가 괜히 자랑삼아 말해서 내가 돈을 쓰겠구나. 미안해서 어쩌니. 오늘 하마탕에 그의 친가 할머니도 손녀를 축하해주려고 왕청에 온단다. 지금 온 가족이 아주 잔치 분위기야. 두 사람의 흥겨운 대화에 보스한 공기까지 덩달아 들뜨는 듯 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지나친 높은 소음으로 들렸다. 특히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얼굴이 좀차 굳어지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1: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크오? 자네 두 사람밖에 없는 줄 아오?
0: 매손 호통에 보사는 순식간에 오로붙었다. 흥분에 취해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했던 할머니와 선이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동시에 몰려와 두 사람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얼른 고개를 숙이며 기어드는 목소리로 연신 사과했다. 두 사람은 멋쩍은 듯 서로 눈치만 보며 깊은 침묵을 지켰다. 들썩이던 보사는 이내 조용해졌고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눈치가 보여 꼼짝 못하고 굳어있었다. 그렇게 10여 분 달렸을 때 갑자기 정적을 깨며 요란한 스마트폰 벨소리가 보산을 흔들었다.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바로 뒷좌석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통명스럽게 큰 목소리로 외쳤다.
1: 여보, 아 조금만 기다려. 이제 40분이면 도착이요.
0: 그런데 전화기 넘어 상대방은 웬일인지 더 높은 음성으로 할아버지를 닥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짜증 섞인 목소리에 할아버지도 지지 않고 목에 핏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1: 연길에서 물건 사오는 게 쉬운 줄 아오. 다그치기는.
0: 보산이 또 나갈 듯한 고송이었다. 조금 전까지 타인의 레저를 나무라던 엄격한 모습은 간디없고 그저 성질급한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니는 슬며시 뒤를 돌아보며 넌지시 한마디를 던졌다.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민망함이 살짝 섞인 그러나 미워할 수 없는 정겨운 연변 사투리로
1: 아즈바이 전화 받는 소리가 좀 시끄럽구만. 누구 보고 소리 크다고 하더니 지금은 아 네 소리가 더 큰지 모르겠네.
0: 순간 할아버지는 아차 싶었는지 목에 힘을 주며 내뱉던 말을 뚝 그쳤다. 전화를 대충 마무리해놓고는 면목이 없다는 듯 대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를 건넸다.
1: 미안하구마. 내 성격이 급해서 참지 못했구마.
0: 조금 전에 서슬퍼렇던 기세는 사라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할아버지의 구수한 사투리에 할머니와 선인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보사는 금세 부드러운 분위기로 번졌다. 서로에게 조금씩 민망함을 주고받고 나니 보이지 않던 마음의 벽도 자연스레 허물어졌다. 그 사이 보스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왕청 시내에 진입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늦은 오후의 햇살 속에 부드럽게 펼쳐졌다. 마침내 종종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할머니는 뒷좌석 할아버지의 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큰 자루를 등에 맨 것도 모자라 양손에는 무거운 가방이 들려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잡지 못한 보따리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 많은 짐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몰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와 조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방금 전 대중교통 레저로 얼굴을 붉혔던 일은 이미 마음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되어 할머니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요강까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말고 함께 갑시다. 선이도 얼른 다가와 짐을 번쩍 들어올렸다. 예상치 못한 도움에 할아버지는 오리둥절해하면서도 고마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가 짐을 들어 옮기며 물었다.
1: 아즈바이 어디로 가오?
0: 할아버지는
1: 하북의 왕청촌에 갑니다.
0: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1: 우리 딸내미와 같은 동네네. 이 많은 짐을 혼자 들고 가기 힘드니 마침 잘 됐어. 우리 딸이 자가용을 몰고 마중 나올 건데 우리 차에 같이 앉아가면 되겠으구마.
0: 할아버지 얼굴에 안도와 감격의 빛이 교차했다. 세 사람은 짐을 들고 종답게 대화를 나누며 대합실 밖으로 나왔다. 과연 할머니의 딸이 어머니를 마중하기 위해 흰색 자가용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딸은 멀리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달려왔다.
1: 엄마, 왜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와?
0: 아, 선이도 오랜만이네. 그런데 이쪽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1: 이 아즈바이는 연길에서부터 같은 보스를 탄 분이다. 마침 너희 동네로 가시는데 짐이 너무 많아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차로 같이 모셔드리면 어떻겠냐?
0: 딸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그대로 닮았는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1: 아 그래요?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침 가는 길인데 잘 됐네요. 얼른 짐부터 트렁크에 싣고 함께 갑시다.
0: 딸은 선뜻 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받아 트렁크에 정성스레 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0: 연신 호리를 굽히며 솟은 조선호와 하늘을 섞고 감사를 표했다. 씨씨, 정말 감사하구마.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보산에서의 짧은 오해와 불쾌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인정만 남았다. 낯선 이들 사이에 오갔던 작은 호의는 결국 따뜻한 동행이 되어 서로를 돕는 귀한 미덕으로 승화되었다. 왕청의 거리를 달리는 자가용 안에서는 끊임없이 화기로운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처음에는 서로를 불편하게 바라보던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의 모나고 소툰 부분을 리해하고 품어준 덕분에 귀갓길은 어느새 훈훈한 정으로 가득 찼다. 창밖을 스치는 왕청 시내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란히 아름답고 포근하게 빛나고 있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김순희 가수가 부른 인생의 석양농을 듣고 오겠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수 소모에 대해 공부합시다. 길 장애, 소매 수, 착할 선, 춤 모로 풀이되는 장수 소모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서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요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어느 날 진나라 소왕이 문무백관들 앞에서 연신 탄식을 하며 근심어린 표정을 짓자 대신 범죄가 소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군왕의 근심은 신하의 지옥이요 군주의 지옥은 신하의 죄라고 했습니다. 어인 일로 이토록 수심에 잠겨 있습니까? 소왕이 대답했습니다. 초나라가 용맹한 장수들을 앞세워 진나라를 공격할까 두렵다. 우리 군은 백기 장군마저 잃었으니 강적을 두고 어찌 근심이 없으리요. 소왕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옛나라 모사 채택이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그는 옛나라의 채택이라는 사람은 말 재주와 지략이 뛰어난 인재로 향후 진나라 범조처럼 재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소문은 범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조는 매우 가소롭게 여기며 채택을 불러 고만하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재상의 자리를 탐낸다고 하던데 사실이오? 예, 채택이 대답했습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성공했으면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악, 백기, 오기가 출처 진퇴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화를 당하지 않았겠죠. 때가 되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암시였습니다. 지금 재상의 업적은 너무 커서 더 이상 업적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왕의 신뢰를 잃게 되면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공께서 저를 재상으로 천가한다면 편안한 요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택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범조는 소왕에게 중명을 핑계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신 채택을 천가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열전에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비자 이르기를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자는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은 자는 장사를 잘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참말이다. 범조와 채택은 그야말로 권모술수에 능한 변사로다. 장수 선물하는 사성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요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장강 연안에서 장강 경제대 고품질 발전이 장엄한 화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0: 산동성 청도시와 길림성 길림시가 학습 교양을 심층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주 23호 요인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0: 중경과 호북, 하남 등지가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보도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장강 경제대는 지역 발전 전반의 총체적 구도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장강 경제대의 고품질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탄탄한 지탱력과 봉사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강 연안의 성과 직할 시 조항 관련 부문들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드팀없이 관찰하고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을 견제하며 장강 생태 환경 보호와 복원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친환경 전환을 적극 도모하면서 장강 경제대 고품질 발전의 장엄한 화폭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존경 종료 종박지에서 존경 해사국 조초문 해사처 해사감독관리과 양양부과장은 동료들과 함께 종박지에 화물선이 올라 생활 오수처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양양부과장은 주로 선박 생활 오수처리 배관의 차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현재 차단 납봉인이 원상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8년부터 중경은 장강 연안에서 최초로 제로 배출 관리 모드를 시행하여 선상에 저장했던 오수를 해안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관련 모드는 장강 류역과 일부 연해 지역에서 조면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경시는 관리 조치를 교체 승격시켜 수질, 대기, 소음 등 전방위적 제로 배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량강 유람선 7척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내륙 운항 선박의 배기가스 심층 정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 부과장은 배기가스 처리 장치는 선박 배기가스 중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선박당 약 8.5톤의 질소 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감축률은 90% 이상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이며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 장강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 보물고입니다. 2016년 1월 습금형 청소기는 중경에서 장강 경제대 발전 추진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현재와 향후 한식이 장강 생태 환경 복원 사업을 압도적 위치에 놓고 공동 보호를 추진한 한편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은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장강 경제대 발전을 위한 규칙을 세우고 금지선을 그은 것입니다. 습금형 정소기는 장강과 장강 경제대의 지휘와 역할은 발전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전략적 위치를 견지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이는 자연 법칙, 나아가 경제 법칙, 사회 법칙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습금형 정소기는 장강 상중하류 곳곳에 발자취를 남겼으며 선후하여 4차례 고위급 좌담회를 통해 장강 경제대가 공동보호에서 고품질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사천성 의빈시 삼강구에서 오염기업과 료식업 선박이 즐비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용 자취를 감췄습니다. 길이가 9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생태 회랑은 이곳의 생태 비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의빈 시민 후택분 씨는 물도 맑고 물고기도 많아졌으며 강변의 공원도 늘고 경치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강변은 현지 주민들의 훌륭한 레저 장소로 떠올랐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강 연안에서 철거와 복원이 이루어진 강기슭의 총 길이는 160km를 넘고 철거 또는 정비된 불법 부두는 13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장강 보호법을 재정 실시하고 10년간의 오획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장강은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강의 삼림 비봉률은 46% 이상, 장강 연안에 분포된 소산종 자원보호구는 국내 총량의 42.8%, 분포된 담수 오류는 55.1%에 달합니다. 그리고 수질은 여러 해 동안 2급을 유지하면서 출렁이는 푸른 강물이 동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경치를 재현했습니다. 한편 혁신과 구조 최적화 산업이 장강 경제대에서 줄기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위송 마한산에서 철강 등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들이 끊임없이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 철강 소재를 저축을 하는 구조 소재, 첨단 지능 장비 제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등 특색 집적 산업 단지들이 빠르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산시 공업정보화국 허봉 부국장은 15척에는 전망 계획 기간 만산은 디지털 가속화를 통한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층 추진한 한편 고급화 선도, 지능화 가속, 록색화 전환의 제조업 혁신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5위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의 경제구조 최적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날 장강 경제대에는 세계 과학기술 혁신센터 8개 국가 실험실이 건설되었고 인공지능, 량자 정보, 핵 융합 에너지 등 분야의 세계 선진 과학기술 성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의 51%를 점하는 국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41개, 전국의

0: 올해는 전국에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자 장강경제대가 발전의 두 번째 10년을 맞이하는 초태이기도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왕창림 보조임은 다음 단계는 생태장강, 혁신장강, 개방장강, 문화장강, 행복장강 건설에 주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장강경제대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더 큰 장강의 힘을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산동성 청도시 길림성 길림시는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개진하고 학습 성과를 업무에 반영하며 학습 교양 성과를 대중의 걱정을 해소하고 민심을 위로하며 민생의 혜택을 돌리는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시켰습니다. 산동성 청도시는 열린 교육을 견제하는 한편 학습, 조사, 개진 사업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역에서 당원 간부 5,200여 명을 기층에 파견해 현장 조담회, 가정 방문, 설문조사 등 방식으로 민심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중들이 반영한 기층 의료 서비스 부족, 진료 불편 등 문제를 학습 교양 중점 개진 과제로 정하고 마을과 지역사회에 700개 보건시설을 개선하고 승격했습니다. 청도시는 조사를 거쳐 각종 문제점 8,000여 건을 정리한 후 자리로 개진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산동성 청도시 당규원회 조직부 일상사무담당 송길해 부부장은 공익을 위한 당을 건설하고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며 과학적으로 결측하고 실속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총적 요구에 따라 문제를 파악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개진 성과를 계속 다지고 문제 재발을 방지하며 학습 교양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힘다할 것입니다. 길림성 길림시는 시와 현 향 3급 간부를 조직해 주민 55만 2천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로후 공업기지인 길림시는 로후 주거단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영한 생활환경, 공공봉사 권리 문제를 개선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서 현지에서 주택건설 부문, 도시관리 부문, 수리 부문 등 여러 부문과 손잡고 문제, 임무, 책임 세계 목록을 작성한 후 민원이 집중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구역을 우선 정돈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길림성 길림시는 기풍, 능력, 민생봉사 등 분야에서 문제점 6,743건을 찾아내고 사례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길림시 당규원회 조직부 부부장 초추양은 앞으로 학습교양 총적 요구에 비춰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 방문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장기적 관리 모식을 적용해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탄탄한 업무 성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0: 중국 요인 우주공중 방공실에 따르면 복경 시간으로 24일 밤 11시 8분 신주 23호 요인 우주선을 탑재한 장종 2호 FU-23 운반 로켓이 조천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10분 뒤 로켓과 정상 분리한 우주선이 예정 궤도에 진입하고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건강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따라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복경 시간으로 25일 새벽 5시 13분 궤도에서 임무 수행 중인 신조 21호 승무소가 우주정거장 선실문을 열고 신조 23호 우주비행사들을 맞이했습니다. 5월 24일 오후 8시 16분 신주 23호 요인 비행 임무 출정식이 조천위성 발사센터 문천각 원몽원 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오후 8시 18분 조양조, 장지원, 려가영 등 우주비행사 3명이 출정했습니다. 24일 밤 11시 8분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후 10분 뒤 로켓과 정상 분리한 우주선이 예정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선은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조천위성 발사센터 리본기는 신주 23호 발사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화우는 로켓과 우주선 모두가 안정적으로 비행했다고 평가하고 향강특별행정구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를 포함한 승무조가 우주정거장에서의 임무와 생활이 순조롭기를 기원한다고 표했습니다. 향강특별행정구 정부 혁신과학기술산업국 선동국장은 이번 임무는 향강이 실제 행동으로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향강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여한 좋은 사례로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주 23호 요인 우주선이 궤도에 진입한 후 25일 새벽 2시 45분 우주정거장 전화 핵심 모듈 방사형 도킹 후에 정상적으로 도킹했습니다. 전반 도킹 과정은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0: 25일 새벽 5시 13분 도 20소가 5조 정거장에서 상봉했습니다. 이는 전국 5조 사상 8번째 5조 회합이자 전국 5조 정거장에 향강 출신 5조 비행사가 처음 입주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도 20소는 기념사진을 찍고 전국인민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도 20소는 5조 정거장에서 임무 교대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최근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몇 며칠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영향 범위가 높고 강도가 세며 극단적인 양상이 뚜렷합니다. 호남, 호북, 중경 등 일부 지역은 호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앙기상대는 25일 새벽 6시 기준 폭우 주황색 경보와 강대류 황색 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각 지각 부문은 비상대응 기제를 강화하고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야간부터 24일 새벽 사이 중경시 영천구에 순간적 극단 특대 폭우가 쏟아져 산홍수와 지질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3명, 실종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차산 축해가도 대교촌에서는 구조 인력이 대형 장비와 함께 현장 수색 구조를 진행 중입니다. 중경시 전문 응급 구조 총대 산하지대 총공정사 곽령구는 중경시 전문 응급 구조 총대는 총 1만 명 인력과 300여 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과 촌 간부들이 집에 있던 전 위치를 지목해 주면 구조 총대는 하류 쪽 퇴적물 지점으로 순차적으로 진입해 고립 인원을 찾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구호 업무 필요에 따라서 국가재해방지 경감구조위원회 办公室과 비상관리부는 국가식량물자비축국과 협의해 24일 중경계 천막, 접이식 침대, 가정용 비상조명 등 주황구조물자 총만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5월 23일 8시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호북성 여러 지역의 폭우,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형주, 남호 어장 수위가 급등했고 소감한 제방 구간은 23일 새벽 물이 둑을 넘으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북 소방구조 기동총대 이창지대 형주대대 정치위원 번근성은 연속 17시간 작업 끝에 제방 포강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하남성 전역 대부분의 소나기 또는 뢰우가 나타나고 국지적으로 폭우, 대폭우가 예상됩니다. 회양구 현대농사종합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일선에 내려가 타지에서 지원 온 수확기를 적극 연결하고 배치해 밀 성숙도가 높고 쓰러질 위험이 큰 필지에서 우선 작업하도록 조치하고 농가의 곡물 신속 운반을 돕고 있습니다. 센터 책임자 우금립 씨는 기상 감시를 강화하고 농기계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수확 봉사력 제공에 안전을 기할 것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센터 내 600톤 규모의 건조탑 2기가 상시 대기 중이라 언제든 건조 작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기가 밀수확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5일부터 안위성의 부분적 지역에 몇 며칠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국지적으로 대폭우, 특대폭우가 쏟아져 안위 남부에 지질재해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습니다. 자연자원부는 24일 19시를 기해서 안위성의 지질재해 방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호남, 광동, 강서, 호북, 귀주, 사천, 중경 7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의 지질재해 방어 4급 비상대응은 계속 유지됩니다. 수리부학 조항기상국은 24일 오후 6시 산홍수 재해기상 조기경보를 적색으로 올려 발표했습니다. 24일 야간부터 25일 야간 사이 안휘 서부, 호북 동부의 일부 지역은 산홍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시간 관측, 홍수방지 조기경보, 주민대피 조치 등 방어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연일 지속된 강우 날씨로 호남 상덕 송문현 호병산진 이사지역사회 조지대 지역에 침수재해가 발생해 일부 가옥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사지역사회 당원 간부들은 재해구조 일선에 나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위험에 찬 주민들을 제때 대피시키며 고리에서 준설, 살균 소독 작업을 펼쳤습니다. 기층 1선에서 높이 휘날리는 단기, 오늘은 모진 비바람에 맞서 나선 당원편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니사지역사회 당총지부 문선연석이는 조민 대피 사업을 위해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이틀간 송문현에는 또다시 강우 날씨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문서는 속에는 지역사회 내 지질재해 위험 부담 있는 곳에 주민들을 지세가 비교적 높은 안전장소로 대피시켜 합니다.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송문현 호병산진과 소가향 등지에 극단적 폭우가 내렸고 그중 호병산진의 24시간 강우량이 359.6mm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수하에 홍수가 나타나면서 량안에 위치한 이사지역사회를 위협했습니다. 지역사회 독거주민 담가학은 처음에 거실 바닥에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는데 침대 옆에 놓인 종전기를 챙기고 방문 앞까지 왔을 때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담가학은 무서워 밖으로 나올 염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급한 시각에 지역사회 당문 간부와 구조대가 급증하는 수위도 마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쇼크 상태에 이른 담각을 구출했습니다. 담각은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수면 우러나온 후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에 간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 지역사회 당문 간부와 구조대가 구출한 대중은 5명, 대피시킨 대중은 200여 명이었습니다. 산홍수가 발생한 후 며칠 동안 조민 대피, 집중 배치, 입주 통계, 긴급 구조, 준설과 소독 작업 등으로 지역사회 당문 간부들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바삐 돌아졌습니다. 지속되는 밤샘 작업으로 구조대원들은 목소리가 쉬고 두 눈이 중열 상태가 되었습니다. 호병산진 이사지역사회 주민 담정명은 이번 홍수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대중을 관심하고 정부가 대중의 튼튼한 보팀목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상해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장강 삼각주 지역의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15.9% 증가한 6조 1,400억 원, 전국 수출입 총액의 37.8%를 차지하며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0: 24일 국가데이터국 소식에 따르면 나라에서는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기술 표준을 연구 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도성 기술 문건은 현재 12개에 달합니다. 연산력 관측과 조정, 연산력 전력협동, 안전보호 등 여러 면을 포괄한 기술 문건은 전국 연산력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할 것입니다.
1: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연구 제작한 600kg 추진력급 F-406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선진 기상 무인기가 최근 내몽골 신림골맹에서 첫 비행시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항공 동력 분야에서 처음 중소 추진력급 고성능 터보팬 엔진의 자주적 통제와 국산화 적용을 실현했음을 뜻합니다. 한편 저고도 경제와 무인체계 건설에 강력한 중국산 심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0: 백악관의 한 고위급 관원이 미국과 이란은 24일 전쟁 종식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관련 합의가 이란 지도부의 비준을 받으려면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비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 달성에 대해 미국은 락관적이지만 합의가 체결되기까지 아직 변수가 존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쌍방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현재 질서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미국 측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달성하고 인증하고 체결하기까지 미국은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견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선박 공공무선 채널 녹음에 따르면 24일 미군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발포 경고를 하고 해상 봉쇄를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폐지시켜 한 대통령은 24일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세계에 보증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국가의 존엄과 명예에 관해 이란 협상팀은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만과 이란 대표가 24일 오만 수도에서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원칙을 논의하고 해운, 무역, 공급체인 안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인 무후신 레자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는 이란의 합법적 권리이며 이란은 페르시아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오늘은 방종열기로 본 중국의 협력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외교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에 따주기스탄,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세르비아 등 국가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반년 사이 프랑스, 한국, 카나다, 영국, 독일, 에스파냐, 베트남 등 다국 지도자들도 속속 중국을 찾았습니다. 서방 주요 대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 주변국에서 대양 건너 동반자국들까지 잇따라 방문하며 중국 외교 활동의 밀도를 새로 썼고 이는 세계 외교 무대에서 주목받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 가지 중요한 역할, 즉 외교적 가교, 발전 구도 제공자, 그리고 전략적 안정의 닷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개월 사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북경으로 향하고 있다. 이란 방문들은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외신들은 잇따라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며 중국을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협력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란 정의는 다자간 공감대가 모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성과가 누적된 필연적 규결입니다. 협력하고 싶다 해서 협력할 수 있다로 넘어가는 데 있어 성의는 전제 조건이고 능력은 핵심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협력력이란 협력 의지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는 능력이며 지속되는 외국 지도자들의 방문은 이란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안정 속 호조를 보이는 발전 태세에서 비롯됩니다.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원년으로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한편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세계 명확한 기회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미 정상 북경회담 현장에서 방중한 미국 기업인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대중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미국 상회가 최근 발간한 미국 기업의 중국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내 미 기업의 52%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올들어 외국계 기업 고위급 관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대규모 외자 프로젝트가 잇따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은 이제 선택지가 아닌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화이부동의 교제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단 기념전 앞에서 습금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는 지방의 우수관과 조세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도강은 회고종에서는 중국과 프랑스 정상이 강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존인 합의의 치수지혜에서 대국 간 교제 도우를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지령 대결이나 의식 형태의 기준 나누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명 간 대화로 마음의 다리를 놓아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상호 존중 속에서 협력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차이를 넘어 상생에 집중하는 이란 교제 방식은 불안한 세계에 중국이 주입하는 소중한 확실성입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다자주의를 고수하는 대국으로서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깊은 위해를 끼치며 세계는 다시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단결과 협력은 국제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대국들이 솔선수범하여 평등, 법치, 협력, 신의를 강조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화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세계 다국화와 신형국제관계 창도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20건의 협력 문서를 채택하며 글로벌 역량 균형과 국제관계 체계 완비화에 대한 양국의 결의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국제 질서를 소화하며 훌륭하고 선한 관리로 글로벌 관리를 강화해왔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의 잇따른 방중은 중국의 분명한

0: 입장과 책임감 있는 행보에 대한 인종입니다. 이란 협력은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좋은 세계의 리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동방으로의 시선은 이미 보편적 공감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세계 필수 요소가 되었고 중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협력 증량은 국제사회의 귀중하고 희소한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이 거듭 증명하듯 중국과 동행하는 것은 곧 기회와 동행하는 것이며 안정과 함께하는 것은 곧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중국은 시종일관 개방과 포용의 초심을 지키고 호혜 상생의 길을 고수하며 자신의 확실성으로 세계 지속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중열기로 본 중국의 협력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외국인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거듭 바뀌는 유럽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키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중앙에서 발부한 통지는 이번 학습 교양 활동은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당사를 배워 사상을 깨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도록 전당 동지들을 교양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총적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첫째, 사상의 위대한 힘을 한층 더 인식하고 당의 혁신적 이론을 강화해 전당 동지들의 정치적 자각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사상은 곧 힘입니다. 한 민족이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려면 한시도 이론적 사고와 사상적 지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대에 들어서서 중국이 가장 위급한 고비에 놓였을 때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막스 레닌주의를 도입하고 막스 레닌주의를 중국의 실정과 결부시켜 막스주의 진리의 힘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문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막스주의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그 발전 법칙을 파악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며 우리 당과 국가가 반드시 시종일관 따라야 하는 기도 사상입니다. 리도나 생명력은 혁신에 있습니다. 막스주의는 중국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으며 중국은 막스주의를 지극히 풍부히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당은 사상해방과 질서구시, 배원고본과 개정혁신을 통일시켜 막스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가운데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형성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형성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사업 발전에 과학적인 이론적 지도를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끊임없이 막스주의의 중국화를 추진해온 역사며 끊임없이 이론적 혁신을 추진하고 이론적 창조를 진행해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당의 비범한 역사적 행정으로부터 막스주의가 어떻게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는가를 이해하고 막스주의 진리의 힘과 그 실천의 힘을 인식하며 막스주의와 일맥상통하면서 시대와 더불어 발전한 중국화된 막스주의의 이론적 품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특히는 18차 당대회 후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의 행정과 결부시켜 신시대 당의 혁신적 이론을 깊이 있게 습득하고 당의 혁신적 이론에서 이룩한 최신 성과로 꾸준히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의 발전 법칙과 그 흐름을 한층 더 깊이 파악하고 시종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서의 그들의 역사적 능동성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역사는 그 나름대로의 발전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완전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역사의 발전 법칙과 그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적 변혁의 시기를 포착하며 그에 부응해 분발 진취한다면 우리는 필연코 더 잘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스와 앵겔스는 170여 년 전에 벌써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법칙을 과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류 사회의 불가역적인 종적 발전 추세지만 기나긴 역사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을 언급할 때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만리장성, 참대곰, 특색 음식을 자주 떠올렸다면 지금은 과학기술과 유행 등 새로운 라벨이 잇따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브랜드가 급증하면서 오늘날 중국 요소는 갈수록 더 많은 해외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영국 브랜드 금융그룹이 주최한 2026년 지역 브랜드 론단이 런던 금융성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런던 발전촉진소, 영국 내각 판공실, 터키 투자부문, 스웨디의 관광국에서 온 대표 100여 명이 이번 론단에 참석했습니다. 브랜드 금융그룹 데이비드 헤이그 회장이 기조 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브랜드 금융그룹이 올 초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 따르면 글로벌 소프트 파워 순위 10위권 중 유일하게 평점이 상승한 국가가 중국이고 여러 지표가 세계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현장 귀빈들에게 지역 브랜드 론단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은 국가 브랜드, 지역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사람들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을 직접 체험하면 중국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가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런던에서 중국 원소가 각 고리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토론 단계에서 영국 해풍은행 전문가들은 은행과 향항, 상해 두 중국 도시의 역사적 연분을 언급했습니다. 볼스가 게임 산업 일꾼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중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버블마트 브랜드 대표는 또 중국 유행 브랜드가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관광산업 전문가 하모니 람은 중국에는 볼거리가 너무 많다며 중국이 결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시장에 알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해 경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런던에서 열린 중국 관광의 날 영국 특별 추천 소개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날로 풍부해졌습니다. 행사 영상에서 예전의 전통적 중국은 사실 새롭게 모습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영국 관광계 인사들은 중국을 거론하는 과정에 참대곰과 병마용, 장각의 관광지 등 고전적 인상과 드론 편대 공연 등 현대적인 새로운 명함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외인 것은 영국의 한 여행사가 미래 도시라는 중국 관광 코스를 내놓았는데 일정에는 중국 자동차, 휴대폰 생산 기업을 참관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여행사 무역 판매 책임자 게리 킹은 관련 코스를 최고 경영자 여행이라고 명명했다며 그 목적은 기업 임원들이 중국의 발전 성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게리 킹은 관련 코스는 로봇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중국이 거둔 발전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서방 관객들에게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을 체험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지만 부동한 자연 풍경과 현대화한 모습은 그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중국 이미지는 브랜드 금융그룹의 연구와 판단에 부합됐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연내에 발표할 2026년 중국 도시지수 보고서의 일부 성과를 미리 공개하면서 중국을 제조업 기지로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그 문화 창조력을 놓칠 것이고 중국을 시장으로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현실 생활을 놓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장지수로만 중국을 본다면 우리는 그 뒤에 사람과 지방, 일상체험을 놓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인상 속에서 중국인의 열정과 생활 열기는 중국에 대한 해외 인사들의 공동 감수기도 합니다. 게리킹에서 인상이 가장 깊은 것은 북경 골목에서 통역을 통해 80대 할아버지와 환담한 것입니다. 남은 중국에 와야 중국인이 얼마나 친절하고 입담이 좋은지를 알게 된다고 개탄했습니다. 해외 인사들 속에서 중국 이미지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역사적 중국, 혁신적 중국, 녹색 중국, 개방된 중국, 인정미가 차넘치는 중국의 이미지는 더 진실하고 풍만하고 입체적이고 다원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0: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듭 바뀌는 유럽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보스카에 병력 5,000명을 증파할 것이며 이 결정은 그가 지지하는 보스카 캐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선거 승리와 관련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은 나브로츠키가 보스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지난해 6월인데 미국의 병력 증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미국 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의 배치를 바꾼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뉴욕 타임스지 등 여러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이 트윗 지시로 미 국방성과 볼스카, 나토가 크게 놀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는 등 이달 초 독일 메르츠 총리의 관련 발언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미군 병력 5,000명을 철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철수한 일부 미군을 볼스카에 파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스카는 나토의 독립 방어를 강화하고 유럽 안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미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미 국방성은 볼스카에 미군 4천여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 대행 크리스토퍼 라니프는 15일 허그체스 국방장관이 육군 제1기병사단 제2기갑료단 전투대의 9개월 일정의 보스카 교대 배치를 취소하라고 지지했다며 미군 유럽사령부는 병력 감축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선발대 대원들이 유럽에 도착해 인수인계를 조율하고 장비를 운송하는 과정에 갑자기 관련 배치를 중단시켜 계획을 흐트러뜨림으로써 미국 군부와 국회, 볼스카를 크게 화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회 중의원 군사위원회 주석이며 공화당인인 마이크 로저스는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상하지 않음으로써 의회는 사태 진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은 19일 보스카에 미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취소한 것은 군력 축감이 아니라 정례교대 연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대통령의 해명이 논란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스카에 5,000명을 증파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증파할 병력 5,000명이 독일에서 철수한 후 볼스가로 이전할 계획이던 병력인지 아니면 벤스가 언급한 교대 연기한 부대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결책 뒤에는 트럼프 정부의 혼란한 결책 조를 기재와 상벌을 병행하는 동맹국에 대한 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볼스가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양국의 친분을 이유로 볼스가의 병력을 증파한다고 선언한 것은 최근 여러 의제에서 미국의 불만을 사고 있는 독일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 견해에 따르면 모츠 정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거듭 강조하는 국방지출 문제에서 만족스러운 답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볼스가는 미국의 모범 동맹국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개인적으로 두터운 친분을 쌓았습니다. 국방 지출을 높이는 문제에서 미국은 볼스가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국방 지출이 국내 생산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나토 회원국 중 제1위를 차지하는 볼스가는 올해 국방 지출을 국내 생산 총액의 4.8%로 늘릴 계획입니다. 독일을 압박하는 동시에 볼스가를 끌어들이는 등 주둔군을 카드로 삼고 동맹국을 짓밟는 행위는 예전에도 나타났었습니다. 2020년 첫 대통령 임기 때 트럼프는 독일의 국방 예산 미달과 독일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노스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해 불만이 컸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협의하면서 관련 병력을 볼스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주둔군 배치를 수차나 바꾸면서 동맹국을 들볶는 등 동맹국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이런 동맹체계는 신뢰 부재로 점차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접속 시간이 마맞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 사이, 나무 사이, 그리고 사람 사이. 그 안에는 언제나 여백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거리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마음이 멀어져 상처받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관계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만 자리 건너 마주 앉을 때가 편하고 가족이나 연인에게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가 정겹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도 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가끔은 멀리서 봐야 보이는 마음이 있고 가까이에서야 들리는 진심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온도는 그 간격에서 생겨납니다. 적당한 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리해와 온기가 자랍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느슨해지고 어느 한쪽이 너무 멀리 달아나면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은 서로의 거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사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레일에 대한 기대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호출을 했고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기능이 과학적이고 권한과 책임이 법에 부합되며 지법이 온명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지능적이고 효율적이며 정렴하고 성실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법치 정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법에 의한 종무 수행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부 기구의 기능 체계를 완비하고 법에 의한 정책 결정과 종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종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치로 행정 권력의 규칙과 개선을 정하여 정부 직권이 법률로 규정되고 법에 따라 직무가 수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구 기능의 법정화는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할 때 대하여 포치했습니다. 관련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구를 설립하고 기능을 배치하며 권한, 책임과 규범 운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개혁 성과의 제도화와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종, 정부 조직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과 정부 기능 전환을 촉진하고 부문 직책 관계를 원활해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기구 설치가 더욱 과학적이고 기능이 더욱 최적화되며 권한과 책임이 더욱 대등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직책은 반드시 행사하고 법이 수건하지 않은 직권은 절대로 행사하지 않은 원칙을 견제하며 정부기구 기능의 최적화, 협동화와 고효율을 추진하여 개선이 분명하고 본업이 합리하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고 운행이 효율적이며 법치가 보장되는 정부기구 기능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대한 결책과 규범성문건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결책, 민주적인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는 것은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종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한 결책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제를 보완하여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토론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중대한 결책을 내리기 전에 적법성 심사기구의 의견을 총취해야 하며 법률고문, 공직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합니다. 중대결책 종신책임총제도와 책임소급기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규범성문건의 적법성 심사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를 규범화하며 심사 책임을 강화하고 절차가 완비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며 상호연결되고 고효율적인 적법성 심사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무릇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성 문건은 모두 적법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적법성 심사 의견을 체납하지 않아 규범성 문건이 위법 상황을 초래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성한 경우 법과 규율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정부의 입법 심사를 강화하여 부문 리익 및 본위주의를 방지하며 정부 입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원활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은 정부 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행정 능률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최근 연간 각 지역 각 부문은 온라인 서비스는 한 사이트로 오프라인 업무는 한 곳에서 현장 업무는 한 번만으로라는 정무 서비스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심사 비준 서비스 원활화 조치를

적극 모색하여 정무 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무 서비스 표준이 통일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협동적이지 못하며 데이터 공유가 불충분하고 지역 간 및 도농 간 정무 서비스 발전이 불균형적인 등 문제가 여전히 정도 부동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정무 서비스의 표준화를 촉진하려면 정무 서비스 상품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 목록 심사 제도와 동적 관리 기제를 구축하며 정무 서비스 기준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의 규범화를 촉진하려면 심사 비준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무 서비스 장소의 업무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온라인 업무 서비스를 규범화하며 정무 서비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규범화하고 정무 서비스 평가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 원활화를 촉진하려면 정무 서비스 사항의 통합적인 처리를 추진해야 하며 실물 증빙 서류 없이 일처리 가능 서비스를 보급하고 더욱 많은 정무 서비스 사항의 단거리 처리, 온라인 처리, 모바일 처리를 추진하며 고지 약속제와 자료 부족 시 수리 가능 서비스 모델을 추진하여 지능화, 정밀화, 개성화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국을 망라하는 일체화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플랫폼 구축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며 데이터 공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한 건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둘러싸고 중점상 목록 관리 기제와 상시화 추진 기제를 완비하여 업무 처리 방식의 다원화, 업무 처리 과정의 최적화, 업무 처리 자료의 최대한의 간소화, 업무 처리 비용의 최소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여운 가수가 부릅니다. 꿈은 이루어질 거야.

0: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갈라진 틈을 스스로 메우는 신비한 콘크리트 신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리나 도로 표면 혹은 집벽 모서리에서 작은 균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틈은 사실 매우 단단하지만 오히려 취약한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 자재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번 균열이 생기면 미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 로화, 침수, 보식, 심지어 붕괴와 같은 잠재적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콘크리트가 마치 동물의 피부처럼 인위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햇빛, 물, 공기만으로 균열이 서서히 아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과학 환상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이 상상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고층 건물, 지하철, 다리, 고속도로 등 거의 모든 건축 구조물에서 핵심 자재로 사용됩니다. 세멘트, 모래, 자갈, 물이 혼합되어 굳어진 콘크리트는 매우 높은 압축 강도를 가지고 막대한 무게와 압력을 견뎌내기에 건축공학에서 대체 불가능한 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도 균열이라는 천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내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온 변화, 건조와 습기의 반복, 과다 하중 또는 집안의 불균형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면 쉽게 작은 균열이 생기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한 균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균열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틈새들은 파괴의 시작점이 됩니다. 일단 균열이 생기면 공기와 수분이 콘크리트 내부로 스며들어 그 속에 철근을 침식시킵니다. 철근이 부식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콘크리트를 갈층 파손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손상이 쌓이면 결국 구조물이 느슨해지고 도로가 지마하며 심지어 다리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콘크리트 요정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인력 점검, 균열 위치 확인, 보수지 주입, 시공 등 전통적인 복구 방법은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효율도 낮아 대규모 기반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만약 콘크리트가 생명체처럼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담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균열이라는 공학적 난제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자가치유 콘크리트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생물 활성 미생물을 콘크리트 내부에 넣었다가 일단 균열이 발생하고 공기와 물이 스며들면 이러한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균열을 봉합할 수 있는 탄산 칼륨을 분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미생물 유도 탄산엽 침전이라고 부릅니다. 실험실에서는 이 방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균열 부위에서 생성된 박테리아의 탄산 칼슘 결정이 생물학적 세멘트처럼 콘크리트를 다시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는 최초의 살아있는 콘크리트 재료의 초기 형태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박테리아 콘크리트는 결국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자급자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가 탄산 칼슘을 생성하려면 포도당, 뇨소 또는 칼슘 원천 등 외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응용에서 균열이 발생할 때마다 인공적으로 영양액을 살포하고 수분을 공급해야 했기에 요지 보수 비용을 증가시켜 자동 복구라는 초기의 의도를 약화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콘크리트를 실제로 활성화시키려면 외부 영양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하고 균례를 복원할 수 있는 미생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연계에서 매우 견고하고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공생체인 지의류에 주목했습니다. 지류는 단일 생물이 아니라 람조류 또는 록조류와 진균이 공생하여 형성된 복합체입니다. 바위 표면, 사막, 남극 얼음층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지류는 광합성 공기 그리고 극미량의 수분만으로도 수십 년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류는 스스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광물질을 서서히 축적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균열 밀봉에 필요한 탄산 칼슘 침전 과정과 약속한 듯 일치합니다. 여기서 개발을 받은 미국 텍사스 A&M 대학 진 교수 연구팀은 2025년에 네브래스카 대학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처음으로 일종의 합성 지류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람조류 시네코시스티스 BCC 6803 균조와 사상균 아스페르길로스 니들란스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균열이 발생했을 때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량의 탄산 칼슘을 생성합니다. 이런 돌파는 콘크리트가 최초로 생명체 같은 자가치유 능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균열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복구를 수행함에 있어 거의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합성 지류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한 활성 충전재가 아니라 콘크리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복구 재료를 생성할 수 있는 생체 모방 공생체 시스템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람조식물은 광합성 생물로서 햇빛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수행하여 유기물과 산소를 생성합니다. 이는 지류에서의 에너지 공급자 역할과 료사합니다. 또한 이 균주는 질소를 고정하여 공생 시스템에 필요한 기본 생존 물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상균은 매우 강력한 생물 광물화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 속에 칼슘 이온을 흡착하고 탄산 칼슘 침전을 촉진시킵니다. 이란 탄산 칼슘 결정은 콘크리트 균열을 봉합하는 핵심 재료로서 세멘트 구조와 자연스럽게 호환됩니다. 람조 식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사상균은 광물을 생성하는데 이 둘이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가 형성되면 균열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복구 재료를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진 교수 연구팀의 실험에서 연구군들이 조사 전자 현미경과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 분석을 통해 관찰한 데 의하면 균열 중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된 탄산 칼슘 침전대가 형성되었는데 그 두께는 수백 마이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균과 람조류는 모두 세멘트 내에서 안정적으로 몇 주 이상 생존하면서 뚜렷한 쇠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복원 구간의 균열 폭은 현저히 감소했고 일부 표본에서는 균열이 거의 완전히 봉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외부 영양분 공급이나 인위적 개입 없이 오직 빛, 물, 공기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군들은 건조와 습기의 순환, 빛과 어둠의 교체 등 현실 환경을 모의실험하여 시스템이 복잡한 조건하에서도 지속적인 복구 능력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로문에 따르면 이 합성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미생물 간에는 경쟁 관계가 아닌 기능적 상호보완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조성은 천연 지류와 유사하여 우수한 생존력과 안정성을 지닙니다. 이는 활성 콘크리트의 공학적 적용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실현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활성 콘크리트의 주류는 건축 자재의 심층 혁명을 예고하며 냉담하고 수동적인 구조체로부터 생명 특징을 지닌 기능 재료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합성 지류 시스템은 콘크리트의 최초로 균열을 감지하고 손상을 복구하는 자가치유 능력을 보유했고 재료의 수명을 현저히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요지 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했으며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나아가 외딴 지역, 극한 환경, 심지어 우주 환경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제로 요지 보수 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러한 활성 재료가 다리, 도로, 방파제, 톤넬뿐만 아니라 화성기지의 사전 제작 부분품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철우 씨의 동행길의 인종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8월의 도의가 짙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다. 연길 왕청행 버스가 북대시장역에 종차했다. 북대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버스문이 열리자 70 남짓한 한 할머니 한 분이 숨차게 올라탔다. 양손에는 정성껏 포장한 상자가 들려있었고 이마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때 버스 중간 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한 여자가 반갑게 외쳤다. 우리 이모네, 이모, 여기 와서 같이 앉아요. 갑자기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할머니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야, 선이구나. 너는 어디로 가니? 아, 왕청에 급한 일이 있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선이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받았다. 조카 옆에 앉고 나서야 할머니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기쁨과 흥분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 외손녀가 이번에 청와대학에 붙었단다. 그것도 아주 높은 점수로 말이야. 입학 통지서가 와서 며칠 뒤면 북경으로 공부하러 간단다. 그래서 내가 축하해주려고 이것저것 챙겨가는 길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감격이 한껏 묻어났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청와대학이 아닌가. 가문의 경사이자 온 동네의 잔치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원래도 목소리가 컸던 할머니는 흥분이 더해지자 점점 높아졌고 그 쩌렁쩌렁한 울림은 좁은 보산을 가득 채웠다. 선이 역시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세상에, 아, 걔가 원래 똑똑하더니 결국 큰일을 해냈네요. 이모, 저도 입학 축하금을 보내주겠습니다. 선이는 가방에서 1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뜻밖의 축하금에 할머니는 미안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해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내가 괜히 자랑삼아 말해서 네가 돈을 쓰겠구나. 미안해서 어쩌니. 오늘 하마탕에 그의 친가 할머니도 손녀를 축하해주려고 왕청에 온단다. 지금 온 가족이 아주 잔치 분위기야. 두 사람의 흥겨운 대화에 보스한 공기까지 덩달아 들뜨는 듯 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지나친 높은 소음으로 들렸다. 특히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얼굴이 좀차 굳어지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1: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크오? 자네 두 사람밖에 없는 줄 아오?
0: 매손 호통에 보사는 순식간에 오로붙었다. 흥분에 취해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했던 할머니와 선이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동시에 몰려와 두 사람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얼른 고개를 숙이며 기어드는 목소리로 연신 사과했다. 두 사람은 멋쩍은 듯 서로 눈치만 보며 깊은 침묵을 지켰다. 들썩이던 보사는 이내 조용해졌고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눈치가 보여 꼼짝 못하고 굳어있었다. 그렇게 10여 분 달렸을 때 갑자기 정적을 깨며 요란한 스마트폰 벨소리가 보산을 흔들었다.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바로 뒷좌석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통명스럽게 큰 목소리로 외쳤다.
1: 여보, 아 조금만 기다려. 이제 40분이면 도착이요.
0: 그런데 전화기 넘어 상대방은 웬일인지 더 높은 음성으로 할아버지를 닥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짜증 섞인 목소리에 할아버지도 지지 않고 목에 핏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1: 연길에서 물건 사오는 게 쉬운 줄 아오. 다 그치기는.
0: 보산이 또 나갈 듯한 고송이었다. 조금 전까지 타인의 레저를 나무라던 엄격한 모습은 간디없고 그저 성질급한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니는 슬며시 뒤를 돌아보며 넌지시 한마디를 던졌다.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민망함이 살짝 섞인 그러나 미워할 수 없는 정겨운 연변 사투리로
1: 아즈바이 전화 받는 소리가 좀 시끄럽구만. 누구 보고 소리 크다고 하더니 지금은 아 네 소리가 더 큰지 모르겠네.
0: 순간 할아버지는 아차 싶었는지 목에 힘을 주며 내뱉던 말을 뚝 그쳤다. 전화를 대충 마무리해놓고는 면목이 없다는 듯 대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를 건넸다.
1: 미안하구마. 내 성격이 급해서 참지 못했구마.
0: 조금 전에 솥을 퍼렀던 기세는 사라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할아버지의 구수한 사투리에 할머니와 선인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보사는 금세 부드러운 분위기로 번졌다. 서로에게 조금씩 민망함을 주고받고 나니 보이지 않던 마음의 벽도 자연스레 허물어졌다. 그 사이 보스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왕청 시내에 진입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늦은 오후의 햇살 속에 부드럽게 펼쳐졌다. 마침내 종종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할머니는 뒷좌석 할아버지의 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큰 자루를 등에 맨 것도 모자라 양손에는 무거운 가방이 들려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잡지 못한 보따리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 많은 짐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몰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와 조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방금 전 대중교통 레저로 얼굴을 붉혔던 일은 이미 마음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되어 할머니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요강까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말고 함께 갑시다. 선이도 얼른 다가와 짐을 번쩍 들어올렸다. 예상치 못한 도움에 할아버지는 오리둥절해하면서도 고마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가 짐을 들어 옮기며 물었다.
1: 아즈바이 어디로 가오?
0: 할아버지는
1: 하북의 왕청촌에 갑니다.
0: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1: 우리 딸내미와 같은 동네네. 이 많은 짐을 혼자 들고 가기 힘드니 마침 잘 됐어. 우리 딸이 자가용을 몰고 마중 나올 건데 우리 차에 같이 앉아가면 되겠으구마.
0: 할아버지 얼굴에 안도와 감격의 빛이 교차했다. 세 사람은 짐을 들고 종답게 대화를 나누며 대합실 밖으로 나왔다. 과연 할머니의 딸이 어머니를 마중하기 위해 흰색 자가용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딸은 멀리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달려왔다.
1: 엄마, 왜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와?
0: 아, 선이도 오랜만이네. 그런데 이쪽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1: 이 아즈바이는 연길에서부터 같은 보스를 탄 분이다. 마침 너희 동네로 가시는데 짐이 너무 많아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차로 같이 모셔드리면 어떻겠냐?
0: 딸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그대로 닮았는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1: 아 그래요?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침 가는 길인데 잘 됐네요. 얼른 짐부터 트렁크에 싣고 함께 갑시다.
0: 딸은 선뜻 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받아 트렁크에 정성스레 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서툰 조선어와 하늘을 섞어 감사를 표했다.
1: 아, 시시해, 시시해. 정말 감사하구마.
0: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보산에서의 짧은 오해와 불쾌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인정만 남았다. 낯선 이들 사이에 오갔던 작은 호의는 결국 따뜻한 동행이 되어 서로를 돕는 귀한 미덕으로 승화되었다. 왕청의 거리를 달리는 자가용 안에서는 끊임없이 화기로운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처음에는 서로를 불편하게 바라보던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의 모나고 서툰 부분을 리해하고 품어준 덕분에 귀갓길은 어느새 훈훈한 정으로 가득 찼다. 창밖을 스치는 왕청 시내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란히 아름답고 포근하게 빛나고 있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0: 접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김순희 가수가 부른 인생의 석양농을 듣고 오겠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수 소모에 대해 공부합시다. 길 장애, 소매 수, 착할 선, 춤 모로 풀이되는 장수 소모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서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요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어느 날 진나라 소왕이 무무백관들 앞에서 연신 탄식을 하며 근심어린 표정을 짓자 대신 범죄가 소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군왕의 근심은 신하의 지옥이요 군주의 지옥은 신하의 죄라고 했습니다. 어인 일로 이토록 수심에 잠겨 있습니까? 소왕이 대답했습니다. 초나라가 용맹한 장수들을 앞세워 진나라를 공격할까 두렵다. 우리 군은 백기 장군마저 잃었으니 강적을 두고 어찌 근심이 없으리요. 소왕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옛나라 모사 채택이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그는 옛나라의 채택이라는 사람은 말체조와 지략이 뛰어난 인재로 향후 진나라 범조처럼 재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소문은 범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조는 매우 가소롭게 여기며 채택을 불러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재상의 자리를 탐낸다고 하던데 사실이오? 예, 채택이 대답했습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성공했으면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악, 백기, 오기가 출처 진태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화를 당하지 않았겠죠. 때가 되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암시였습니다. 지금 재상의 업적은 너무 커서 더 이상 업적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왕의 신뢰를 잃게 되면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공께서 저를 재상으로 천가한다면 편안한 요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택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범조는 소왕에게 중명을 핑계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신 채택을 천가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열전에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비자 이르기를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자는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은 자는 장사를 잘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참말이다. 범조와 채택은 그야말로 권모술수에 능한 변사로다. 장수 선물하는 자성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요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국가문물국이 2025년 전국 박물관 사업 발전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박물관은 7,188곳이며 무료 개방 비율은 91%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4만 5천 개의 전시회가 열렸고 58만 3천 회의 교육활동이 진행됐으며 관람객 수는 연인 수로 15억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1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110여 건의 문물 해외 전시와 240여 건의 해외 문물 국내 전시가 개최됐으며 이는 4대수 20여 개 국가와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 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 조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화초대석 순서에서는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일권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석인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가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를 건설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와 요구를 명확히 제기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특히 신시대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구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파트너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내용이 갈수록 풍부해졌으며 주변에 입각하고 1대1로를 포괄하며 세계를 지향하는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이 초보적으로 구축됐습니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 대양주,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에 있는 26개의 나라, 지역과 1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무역 규모가 가장 크며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자유무역구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의 내용을 볼 때 상품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구 동반자와의 상품 관세 수준이 대폭 낮아졌고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한 약속을 리행하는 기초에서 협정에 따라 서비스업이 개방하는 부분이 더욱 많아졌으며 기존 약속 부문의 개방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자유무역구의 규정과 의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유익한 시도를 하였는데 단판 분야의 범위를 경쟁 정책, 전자상거래, 환경보호 등 면에까지 확대하여 규제 단판과 규제 협력을 전방위적이고 다각도로 추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구 건설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는 데서 영활성과 구체성을 함께 고려하고 협력의 모델을 혁신하여 협력 파트너의 지원을 얻었고 개방과 포용, 균형과 호혜 등 협력 리념을 제기하여 협력 파트너의 인정을 얻었습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이며 대외 개방은 중국 발전의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려면 대외 개방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국제 순환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적인 원동력과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 요구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제 고표준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정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정부 조달 등 시장 접근 분야의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 분야에서 환경을 포함한 여러 방면의 변경 후속 조치를 확장해야 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여 자유무역구 건설의 범위 확대, 질적 향상, 효율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의 연동적인 효과를 강화하고 무역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체제개혁을 더욱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끊임없이 보완되도록 추진하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불러일으켜 중국이 시대의 발걸음을 성큼 따라잡도록 했습니다.

개혁, 발전, 혁신에 대한 수준 높은 대외 개방에 강대한 견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에 강대한 동력을 제공하는 데 유리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경제무역관리체제의 개혁과 보완을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바입니다. 최근 연간 지역경제일체화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자유무역 배치가 활기차게 발전하면서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체가 국제경제무역규칙의 재구성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고수준의 자유무역구가 국제경제협력과 경쟁의 중요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고 국제경제무역규칙의 제정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 글로벌화 발전과 국제경제무역규칙 재구성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그것을 선도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국제무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위 확대, 질적 향상, 효율 향상 등 네 가지 면에서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하고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며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기재적 보장을 제공해 국내의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제와 국내의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잘 복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노래 꽃피는 저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 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2회 심수 국제문화산업박람교육회와 심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문박회는 처음으로 APEC 경제체 전시구역을 신설했으며 총 6,312개 참가기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12만 점 이상의 우수 문화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문화산업의 디지털 지능화 전환과 신품질 생산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우수 문화산업 자원을 집결한 이번 문박회는 문화산업의 고품질 발전 성과를 집중 전시하고 있습니다. 심수 국제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메인 전시장은 3개의 종합관과 5개의 전문관 등 총 8개의 대형 전시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종합관은 문화산업종합관 ABC관으로 전문관은 패션 아트관, 글로벌 문화무역관, 문화전승혁신관, 광동향항오문 광역도시권 문화산업혁신관, 문화과학기술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전시관 내에는 34개의 세부 전문 전시구역이 마련됐으며 약 300개의 전시업체가 첫 공개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APEC 경제체 전시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 성과에 중점을 두고 특산품과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상품, 지역특색 음식 등을 집중 전시해 아태지역 문화교류 협력의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박회에는 65개 국가와 지역, 310개 해외 전시업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이 중 45개 국가와 지역의 148개 기업이 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명하 회족자치구 지질국과 중국 지질대학 전문가팀이 명하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규모가 가장 큰 룡강류 공룡 발자국 화석군, 륙반산 백련자 발자국군을 연구 발표했습니다. 륙반산 지역의 롱덕현에 있는 한 650평방미터 규모의 가파른 암벽에는 1억 1천만 년 전에 공룡 발자국 245개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중 연속된 발자국은 117개이며 나머지 124개는 고립된 발자국으로 흩어져 분포하여 최소 9개의 이동 경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서북부 지역의 전기 백악기 룡강류 공룡의 다양성과 행동습성, 고생태 환경 연구에 귀중한 실물 증거를 제공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천전부가 지도하고 연변 인민출판사가 주최한 정률성 년보 출간식이 일전에 제3기 동북도서거래박람회에서 열렸습니다. 정률성은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의 작곡가이며 군가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번에 출간된 정률성 년보는 시간과 주요 시간을 축으로 삼아 정률성의 학창시절, 성장과정, 혁명사업, 음악창작활동은 물론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와 예술적인 성취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를 입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철저한 고증과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서사에 무게감을 더한 이 책은 정률성 생애에 대한 체계적인 년대기적 연구와 더불어 출판 분야의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사료적 학술적 가치는 물론 교육적 문화적 가치까지 겸비해 음악사와 당사, 지역 역사 연구를 위한 권위 있는 참교 자료로 될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교양과 홍색문화 전승, 민족문화 부흥을 위한 경전적인 독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보호중심의 2026년 제1기 무형문화유산 공개 수업이 정식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공익성 무료 강좌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현장은 학습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개강 첫날 해금과 가야금, 농악 장단, 전통무용 등 수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수강생들은 여러 반급에서 해당 항목의 전승자로부터 기초기법과 자세, 박자 등 조선족 전통예술의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이번 수업은 7월까지 진행되며 체계적인 무료 교육을 통해 조선족 전통음악과 무용 지식을 보급하고 잠재적인 전승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이 문화적인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교육으로 전승하고 전시를 통해 보호의식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무형문화 보호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 보호 중심은 앞으로도 공개 수업을 충실히 운영해 조선족 전통예술의 전승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프로리그의 치열한 경쟁부터 사회축구의 열띤 대결, 활발히 펼쳐지는 청소년 대회에 이르기까지 2026년 연변의 축구대회 체계가 전면적으로 승격되면서 전민이 참여하고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그라운드 향연이 축구의 고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저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0번째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 조주입니다. 나루터의 선선한 바람과 서호의 뗏목, 금산의 소나무, 루각의 등불, 한유가 심은 나무, 봄날의 상교, 봉황대에 내리는 비, 강변의 석탑을 비롯한 조주 팔경이 조주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동에 왔다가 조주를 보지 않으면 헛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광동 동쪽의 벌판, 한강의 하류에 위치한 조주는 광동 동부의 정치와 경제, 문화 중심지로 남해의 보석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조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591년 수왕조 때에 조주를 두었고 후에 조주나 조군으로 명칭이 바뀌다가 당나라 때인 758년부터 조주라는 지명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북송 때인 10세기에 도시방어의 수요에 의해 조주의 주변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300년대에 성을 증축하고 돌과 벽돌로 성벽을 다시 쌓았으며 성문 7개를 냈습니다. 그중 가장 웅장한 성문이 광제문인데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조주는 원명청 왕조를 거치면서 모두 군과 주, 로, 부의 소재지로 되어 광동 동쪽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조주는 풍부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당나라 때의 관리들은 상곤과 양사복, 리더규, 송나라 때의 관리들인 진요좌, 오잠, 조정 등이 조주에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공자의 사당을 세우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중원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송나라 때 조주의 문화적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다른 주에는 서원 하나도 없는데 조주는 한 주에 두 개가 있을 정도로 교육의 붐을 형성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돼 진사 자격을 딴 조주 출신의 선비는 송나라 때만 해도 172명에 달했으며 1128년에는 조주에서 9명이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돼 송나라 전체가 들썩했습니다. 명나라 때 조주의 진사는 160명에 달했고 선비 8명이 함께 합격한 미담과 한 가문의 두 형제 혹은 한 가문의 세 선비가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미담도 전해집니다. 조주의 진사들 중 황제가 몸소 주재하는 최고의 시험인 전시에서 서열 3위에 드는 장원과 방안, 탐화도 나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는 조주는 바닷가의 추로로 불립니다. 조주 고성은 산은 높지 않으나 기계가 비범하고 물은 넓지 않으나 경치가 수려합니다. 조주는 고성의 북쪽에 금산이 솟아있고 동쪽에 필가산, 서쪽에 호로산이 기복을 이루며 한강이 고성의 남쪽을 감돌아 흐르면서 산 세 개와 물 한 갈래가 성곽을 지켜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합니다. 조주에는 중국의 4대 고대 교량 중 하나인 광제교와 당나라 때 신축한 개원진국선사, 당나라 때의 호로산 마의석각, 북송 때의 건물들인 배교촌, 허부마부, 남송 때의 한효사당 등 수많은 문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성의 동남쪽 강변에 우뚝 솟은 봉황탑과 고성을 웅장하게 장식하는 광제문 성루, 도심의 서호공원에 자리 잡은 함병루 등 부기수의 문물이 조주의 풍부한 문화적 분위기를 가미합니다. 조주의 많은 문물 중 시대별 특징을 한 몸에 모은 개원사와 송나라 때 품격을 유지하는 허부마부,
세계 최초의 이동식 교량인 광재교가 조주의 고건물 중 세 가지 보물로 인정됩니다. 광재교 서쪽의 광재문 성루는 조주 부성의 동쪽 성문으로 명나라 때인 1370년에 축조되었고 1931년에 개축했습니다. 높은 단 위에 우뚝 솟은 궁중 건물을 모방한 성루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네 귀퉁이가 건뜻 들린 팔짝 지붕을 합니다. 성루의 남쪽과 북쪽에는 2000m 길이의 옛 성벽이 보존돼 성루에 올라서면 강물이 발 아래로 흐르고 광재교가 관문 역할을 하며 저 멀리로는 푸른 산발이 기복을 이루어 심히 장관입니다. 여름과 가을이면 불어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돛배가 강물을 따라 흐르는데 급하게 흐르는 물살이 광재교의 교각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만들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강물을 따라 조성된 조주고성은 모양이 좁고 길며 지세는 북쪽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성의 북쪽에는 관아가 위치하고 남쪽은 일반 주택구로 되어 있으며 동쪽이 상업구역, 서쪽이 수공업지역입니다. 남북으로 고성을 가로지르는 태평로에는 모양이 상이한 다수의 폐방이 즐비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세운 이런 석조 폐방들은 조주의 독특한 인문경관을 형성하며 조주의 문명사를 말해줍니다. 조주의 고건물은 하얀 담벽에 검정 기와를 하며 건물 곳곳에 온갖 조각이 정교합니다.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 조주의 고건물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민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 최초로 당나라 문학가 한유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인 한문공사는 조주고성 동쪽의 한강기슬, 필가산 서쪽 산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주의 개원사는 중국에서 현재까지 보존된 네 개의 개원사 중 하나입니다. 당나라 때 신축되어 수차의 보수를 거친 개원사는 송, 원, 명청 등 시기별 건축 특징과 예술적인 특색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된 당나라 궁전 양식의 사합은 건축물입니다. 허브 마부는 북송 태종제의 증손녀 더간공주와 부마 허각의 저택입니다. 허부마부는 북송 때인 1064년에 신축해 그 후 수차 보수를 거쳤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송나라 건축의 기본 구도를 유지합니다. 조주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동시에 풍부한 전통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주의 많은 지방극 중 가장 대표적인 조주연극은 송나라 때 남이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명나라 때 독립적인 목으로 되었습니다. 곤극과 진극, 한조, 조주의 민간 가요 등의 특색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조주 연극은 음률이 우아하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 밖에 조주의 현악과 사당 음악, 고악, 그림 자극 등도 짙은 지방적인 색채를 띱니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조주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주황이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네, 문화초대서 오늘 순서에서는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일권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르스름 단색이던 야광 상모가 오색 룡롱한 야광빛으로 빛나고 현란한 불꽃이 상모 줄 끝에서 화려하게 사방으로 부서집니다. 흥겨운 줄뛰기의 리듬에 맞춰 상모 춤꾼들이 어우러져 넘나들고 양걸춤 나무다리 위에서 묘기를 부리듯 상모가 돌아갑니다. 워낙 흥겹고 성순하는 상모춤인데 빛과 색채, 묘기까지 가미되니 구경꾼들의 아낌없는 환호성과 박수가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훈춘시 문화관의 상모춤 안무가 박일권 씨가 있습니다. 그는 전통 상모춤을 현대적인 감각과 창의적인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재탄생시키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박일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끈질긴 도전, 그리고 전통 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진정한 전승자의 기록입니다. 1987년 화룡시 북동진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박일권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6살, 누구에게나 불안정하고 연약하기 쉬운 나이에 그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부모님 모두 정확한 병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불과 1년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난 점입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박일권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고 땅을 양도해 부모님 생전에 진 빚을 모두 청산한 후에 그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을 안고 연길로 향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확실한 직업도 없이 그는 낯선 도시에 몸을 던졌습니다. 밤에는 PC방에서 눈을 붙이고 낮에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추억 속 연길에서의 나날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일권은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할 가난 자체보다는 무기력함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있는 일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누워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꿈도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박일권의 이 고백은 중요한 진정한 역경은 외부의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공허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박일권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

인 삶의 목표와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09년 10월 방일권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노래를 좋아했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웨딩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결혼식 축하 공연에서 축가를 부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상모춤 전승인은 한상일 스승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상일은 젊은 방일권의 처지를 알게 된 후에 그에게 상모춤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방일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온종일 고개만 흔드는 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모춤에 대한 별다른 미련 없이 거절하려 했던 그였지만 근 한 달 동안 이어진 스승의 권유 끝에 결국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일권은 상모춤을 배운 첫날부터 상모를 회전시키는 기초 동작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처음 상모를 돌리면 댕기가 잘 돌아가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방일권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재능을 단번에 드러냈습니다. 이 타고난 자질은 아마도 그가 겪은 시련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었던 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09년 12월 그는 광주시에서 상모춤 공연 무대에 설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설명절 기간의 풍경구 공연이었는데 하루에도 반시간 간격으로 8차례나 공연해야 하는 힘든 첫 무대였습니다. 40일간의 힘들었던 공연 후 받은 3,000원은 그가 22년 인생에서 번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쥔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방일권은 장백산 풍경구로 자리를 옮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모춤을 췄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상모춤 기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숙소 로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상모춤 동영상을 보면서 고난이도 기술을 자취로 도전하고 익혔습니다. 그에게는 무용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칭 하나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연습하다 머리를 땅에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마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탈모 현상까지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상모춤이 단순한 놀이나 기술이 아니라 온 몸과 정신을 갈아넣는 진지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방일권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꾸준한 노력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2011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방일권의 상모춤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상모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같은 해 중국 달인쇼 제3시즌 연변지역 예선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방일권은 본선에 진출해 전국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그의 독창적인 퍼포먼스였던 35m에 달하는 장상모 댕기를 객석까지 날려보내는 기술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상모 댕기의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객석 관객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회전하는 고난이도 동작으로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로 됐습니다. 그 후 중앙 텔레비전 방송 행복을 향해 출발, 비상 6+1,
활락

나 음력설 야회에 오를 것입니다. 황금백초 등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조선족 상모춤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상해 동방위성, 복근 동남위성, 허북위성, 하북위성, 북경위성 등 전국 각지의 텔레비전 방송 무대들도 그의 상모춤으로 물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중앙텔레비전 방송 음악 채널 민가 중국과 두만강 중로정 등 대형 무료 공연에도 참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일권의 예술적인 재능이 상모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그는 중국 음악대학 성악 9급과 10급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09년 길림성 예술 시리즈 대회 성악 부문에서 동상을, 2013년 같은 대회 무용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인 역량은 그가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합니다. 소리와 움직임,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예술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3년 박일권은 상모춤으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룡종시 문화관 입시시험에 통과해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일권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능 전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상모 자체의 혁신에 있습니다. 전통 상모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들인 불편한 착용감, 잦은 부품 손상, 공연 중에 발생하는 소음, 비효율적인 교체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무려 10년에 걸친 오랜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마침내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조선족 상모 실용 신형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족 상모의 첫 특허입니다. 이 특허에는 여러 면의 혁신적인 계량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일권의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5.1절 휴가 기간에 장춘의 공연차로 나갔던 그는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전동휠을 타고 무대에 등장하면서 상모를 돌리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또 생각해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새롭고 눈길을 끌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상모춤을 혁신해봅니다. 그는 서커스단에서 선보이고 있는 고난이도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상모춤을 추는 퍼포먼스도 연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통은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미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일권의 혁신은 또한 포용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상모춤을 출 수 있는 휠체어 상모를 고심히 연구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장애자 연합회에서 전국 장애자 문예회원에서 선보인 휠체어 상모춤은 1등상을 받았습니다. 상모의 색동줄이 힘차게 휘날리듯 박일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상처를 딛고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젊은 예술가의 행보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되 전통에 갇히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박일권이 상모춤을 통해 보여주는 진정한 전승의 의미이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혁신과 발전의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이자 하나의 증거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사람은 결국 그 길에서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입니다. 박일권의 상모춤이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혁신과 감동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그의 계속되는 도전이 기다려집니다. 이상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일권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르굴린 제르 담담 마라 치마 후르거 휘누 의솟 화이 난왕 니근 들른 산다르치 알분 하타 야마르 치마 이르버 그만 아스네 부여러니 왁든 가르치르치 친으버우 친나니 다시나 먹든 보알갑 베이베이네 아므르문디기 아소나 알튼토린 암굴링이 아소제 아르브너르네 의진네 베이네 세네기 아소지 마스네 따라가 체오시기 지르 오스체기 오지 마스네 수를 따슨시르기 이들거지 따슨니기 오치가 답시나 아소나 진이 이륵슨 어찌르 야므르 어찌르더르 이르버 그들 천버우 진난 와투 스구르스 알츠껏 화인한 왕두글느 왕친이 허네 부인 머트구에 가질 그 주에 월스발월 대승태 월란타스 니근 들란 득째 겹들히 어찔렁 벌벌 라부둔 외벌 턴든 월회벌 은든 오르부제 하간했진 한원디 의군에 들어서 틀 접설해가 옵신 되어 볼어도 볼어 나스차스 벌제 옵신 내 배들 늘어 혼도 벌제 그치 응어 절읍 것들 화인 나는 온들 좀 봤어 옵신 내 배들 야마르 왜나 야마르 왜나 아이 비 흘지 바로 되다 온디 의진 내 절읍 벌 체맥이 지모 얼음 그 소리 이르그제 오너 어르 갓지르 벌벌 땡땡슨 득듯 왈틴 덧가드드 벌벌 으뜸튼 족대 시러 어찔 홈모니 시금질른 우젓 벌벌 하가니 좀 봐서 아 뻗들근든 어르군 왜 시러긴 잘금질른 의질불 체맥이 의질은 그네 탐욱 시러기 벌벌 두왕단 다시 아주 알튼 두린 으리기 벌벌 브르너기 타상그네 응옷 벌벌 야비야로 우쭈흔 내매 자를래 쇼호히 은누기 흘립긋란 화인 난농 언들 좀 마사지 암다르벤 이너지 하하 오늘 여세는 어찌들 이륵쓴 후문배나 오늘은 다르시떠이 아? 안 싫어지렛 알튼들이가 앙지륵들 돌게 흘부시 언더 흔잘금질음 쩌 머른 작굴 현 작굴 문어 굴마가 들고 여하를 벌트한 것만 진 너근 자기 오아지듯이 바라보고 너는 시리기기 작사지 화인한 왕 벌벌 꼬신 도문 시르고 두신 우리 마가 들이 벌벌 을섯 화인한 가지를 벌트할 때 배제했을 때 야물쌤 사나가른 달았 악나사와 시르어질려 벗제했을 때 은무도 치마 허리거질쓴다 여하쌤 왓지르 쇼지 거르워에서 네 화인한 농인 부여 다리 두르근 창안 두르 멀터로 불터지

텐들 하릉 흥릉 그 저갈떡을 살아가네 왔다 드시는 만듯 하먹시럭 과신놈이 어디건슈 과신놈은 지르기기면 답은 말을 짝사면 답은 마음은 톡 딸바하기 진 덕실면 진 남방 빙빙허 리갈리 너네 왈라네면 덕 중양 우지도 셔셔럭진 서너네 셔네면 덕 동상 자이모 쓴못네 호허네면 덕 시상 긍신든 과동리 너네 작가네면 덕 의상 른군수이 함 왔으니깐 하는 님은 덕 이승문어 님은 어른어 아름은 허이로 우주를 살가 아름은 농가로 원리로는 매진 어린 바가 허버군 류신이 이기 도와드면 점 어뜻금은 음문 턱인 더름 벌거지 터스터스 턱턱인 장준 이기 허위야 지륵대로는 그늘은 치마 허리거질쓴 친바오 친나님은 셔터근 다른 잘지수 해도 할기 등을 찢는것 과신도문 지력 회사한텐 턱허물은 장안으로 잠을지 응아치부리노 턱끄러 히로든 어두린 잡을 떠나 멸을 저하디를 우장치리그

라하들레 알바니 하토 시디 장안 하비앙금은 지니 두르글로 지루리 안하나사 호스노 호스로 민도 보일로 두더리 돌지르그 화이난 왕다 업순 도트 저지 두릉 바일 때 잠을라 엄마나 올링 흩들러 허들래 명나 와싱이 샤프들 허들래 토린 이슬드 바슈 흐르만 학간 송가들 야라 하디들래 앙할 앙네 애들라 한시드 아저 잠을라흘 홈무나 비시 알튼 둘인 자짤락네 하 야로시다 은내가 와다요히 천호령전 다빨고들리기 자신한다 락달아들리